0: 소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베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베페 주문.
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5월 16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였습니다. 아카시아 향기는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카시아 꿀도 있고 옛날엔 아카시아 껌도 있었는데요. 반가운 아카시아 향기 맡으며 걷고 싶은 토요일 러브레터도 반가운 노래들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재봉님 사연입니다. 시장에서 어르신들이 약주 한 잔씩 하시는데 한 어르신이 안주 좀 먹으면서 마시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다른 어르신이 아니 젓가락을 들 힘이 있어야 먹지 응?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어르신이 술잔 들 힘은 남아있어 다행이구만 하시는데 그 대화가 무척이나 정다워서 저까지 흐뭇해졌습니다. 아, 와, 이렇게 약주 한 잔씩 하시면서도 주고받는 이 몇 마디 말이 어쩜 이렇게 그러게요. 참 정겹죠? 이재봉님. 사실 살짝 어르신들 막 대화하고 이런 거 이런 모습 이렇게 이야기들 귀 기울여서 들으면 참 몇 마디 아닌데도 그 의미가 함축적이고 뭐 아무튼 이를 참 멋져요. 아, 이재봉님 그렇군요. 모기 진드기 기피제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4992님 김세화의 나비소녀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김미옹님 사연 만나볼게요. 여기는 부안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내소사 사찰입니다. 한옥에 살아보고 싶었는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초록초록한 사찰이 참 예쁩니다. 주말 연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놀러 오세요. 저도 가족과 나들이 다녔는데 지금은 주말 연휴가 더 바빠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미님도 건강하시고 내소사로 놀러오세요 하셨는데 부안에 있는 내소사 사찰이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김미용님. 네. 저도 그 근처로 가면 꼭 한번 방문하고 싶네요. 사찰 그 뜰 거니는 거 참 좋아요. 조용하고 그죠? 러블레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소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7780님께서는요. 현미님, 오늘 저는 딸 집에 봉사 갑니다. 딸이 병원 진료라 아기를 봐달라네요. 이런 봉사는 정말 제가 자청해서 하고 싶어요. 아침부터 콧노래가 나오고 몸이 가벼워요. 어제까지 여기저기 쓰시던 몸이 오늘 너무 가볍습니다. 아, 손주 볼 그런 그 설레는 마음에 그냥 마냥 좋은 거죠. 몸은 힘들어도 그죠? 아, 아가 보고 아가 재롱 부리는 거 보고 그러면 그게 참 흐뭇하고 사랑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우리일 것 같습니다. 7780님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제가 다 왜 이렇게 좁죠? 때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한미경님께서요. 권은경의 눈동자 청해 주셨어요. 강동석님께서는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노래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릴게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유안진 시인의 바느질입니다. 뜯어진 솔기 미어진 끝동은 솜씨 내어 깊는다마는 어디에 있느냐 나쁜 사람아, 이 마음은 바늘과 실로 기워낼 재간이 없구나.

0: 조율 한번 해주세요.
1: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한영의 조율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유안진 시인의 바느질 함께 했는데요. 살다 보면 마음에 구멍이 날 때가 있죠.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구멍 나고 거친 세상살이에 달아버릴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해진 마음을 어떻게든 깊고 또 기워서 지내는 게 인생 같아요. 이제부터는 마음이 상처받아서 해지는 일 없도록 곱고 고운 날들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8429님, 유한그루의 물레 청해 주셨어요. 신광호님 신청곡은 이찬원의 참 좋은 날입니다. 이어드려요.

주현미의 Love Letter. 1253님 사연인데요. 경력 단절이었던 울 마눌님이 50대인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한 지 딱 한 달째 되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데 어제는 고참 실수인데 울 마눌님이 덤탱이를 썼나 봅니다. 남 일하는 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힘낼 수 있도록 아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영수가 사랑한대. 아유, 그래도요, 영숙 씨 이 남편분이 이렇게 다 헤아려 주셔서 그래도 상처받은 마음 많이 위로되었을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밖에서 이렇게 덤탱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덤탱이. 아유, 쓸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잦으면 안 될 텐데. 아무쪼록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장착형 세탁기 자동 청소기 선물로 드릴게요. 유미경님께서는요, 요즘 날이 좋아 남편과 뚜벅이로 지하철 여행 다닙니다. 배낭에 커피랑 간식 싸들고 집을 나서요. 함께 걸어가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다니니 정말 좋네요. 아유, 두 분이서 재미나게 지내시네요. 날도 좋고 갈 곳은 얼마나 많아요. 지하철 여행?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하철로 유명한 그런 그 산이랑 뭐 엄청 연결이 잘 돼 있잖아요.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주현미의 Love Letter 1부 끝곡입니다. 오석준의 꿈을 찾아서 같이 듣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KBS Happy
1: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동작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고요.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홍은램프부터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남사 일대, 더 가서는 북천안에서 천안분기점 사이로 정체 심하고요.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나면서 독립기념관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대전터널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는 광주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사이와 진천에서 진천터널 부근, 다시 서청주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했거든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2부 첫 곡은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였습니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 노래 따라 히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스틱골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전호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상견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되고 설레는데 요즘엔 사돈끼리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집이 많으니 딸과 아들을 하나씩 더 얻었다고 생각하며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제 친구는 사돈끼리 친해서 여행도 다니던데 저도 정말 좋은 인연 맺고 싶네요. 처음 본 순간 서로 좋은 인상 가지면 좋겠어요. 이러시면서 송골매의 처음 본 순간을 신청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쁜 딸 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또 듬직한 아들 하나 생겼다 생각하면서 같은 부모로 친하게 지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예요. 다음 주 상견례 잘 되시길. 아, 그리고 잘 될 겁니다. 서로 좋은 인상 받으시면 좋겠어요. 임주연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남편한테 일주일 휴가 받았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요즘 계속 아파하니까 쉬라고 휴가를 줬어요. 우리 둘 다 함께 트럭 몰고 다니면서 채소랑 과일 파는데 남편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이참에 쉬면서 모처럼 친구들도 만나려고요. 우리 남편 혼자 일하고 있을 텐데 남편이 좋아하는 조한 옷과 은날개에 당신도 때로는 들려주세요. 아니 황금 같은 휴가 얻으셨네요. 임주연님. 일을 열심히 하려면 일단 몸 건강한 게 우선인데요. 남편분 참 네, 아주 멋지신데요. 남편분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제대로 쉬시면서 허리도 좀 돌보시고요. 또 친구분들과도 멋진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아내 쉬라고 하고 혼자 일하시는 남편분 멋지시고요.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김수열님은 요즘 아내가 제 얼굴에도 팩이라는 것을 붙여줍니다. 오, 팩!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둘이서 얼굴에 팩을 하나씩 붙이고서 TV를 보는데 저는 팩을 그냥 떼기 아까워서 목과 팔과 다리와 발바닥까지 쓱쓱 문지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확실히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내 덕분에 저도 다시 젊어지고 있습니다. 함중아와 양키스의 내게도 사랑이 부탁합니다. 아니 아내분이 김수열님 피부관리 제대로 해주시는 걸요? 정말이에요. 요즘 햇살이 점점 뜨겁다 보니까 이 피부에 진정팩을 해주면 효과가 좋은데요. 보통 이럴 때 혼자만 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요? 함께 팩하면서 TV 보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아유 다정하네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신청하신 노래들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게요.

매일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박철호님 사연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현미님 안녕하세요. 와우. 저희는 대구에서 살다가 6개월 전 영주 365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오픈했어요. 대구에서 오래 살았지만 영주가 고향이라 이사 왔는데요. 매일 새로운 반찬 만드는 것이 힘들고 고생도 되지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평소에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김국환의 배 들어온다 신청하고요. 고생스러워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부부.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와우. 고마워하며 사랑하며. 아이고 그래요. 부부가 함께 고향인 영주로 귀향하셔서 이 새롭게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6개월 되셨다고요. 아니 이렇게 다정한 두 분이 만드시는 반찬은 얼마나 맛있을까요? 앞으로도 서로 위해주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반찬 가게에도 손님들이 많이 많이 찾아오시길 응원합니다. 조한길님은요. 부천시 오정동에서 장사하는 조한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가게로 출근하면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정겨운 목소리와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는 애청자입니다. 며칠 전 저의 61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주현미님이 축하해 주시고 또 신청곡도 들려주시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신청합니다. 러브레터 파이팅! 하트 뿅뿅뿅! 아, 축하드려요. 조한길님. 61번째 생신. 즐겁게 잘 지내셨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부천 오정동에서 장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사인지 모르지만 항상 손님들 발길이 이어지고 앞으로 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윤화님은요. 저는 친정아버지 연세가 87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함께 식사하면 소주 한 병을 거뜬하게 드시는데도 전혀 취하지 않으시고요. 와우. 먼저 노래방 가자고 하셔서 가면 저희보다 더 쩌렁쩌렁하게 노래를 하신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어릴 때 삶을 많이 드셨다는데 그 효과가 있나 봐요. 우리 엄마는 73세 하늘로 가셨는데 아버지는 100세 이상까지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도 쩌렁쩌렁하게 부르신 노래 나훈아의 산에 신청합니다. 아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세상에서 부모님 건강하신 게 가장 큰 선물이죠. 아버님 연세가 87이라고 하셨는데 이 연세에도 정정하신 분들 진짜 진짜 많으시고요. 아버님도 즐겁게 노래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네 빌어드리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실 것 같아요. 윤성규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요즘 이상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내가 잔소리하는데도 대꾸를 안 하고 조용히 지냈더니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무슨 돈이냐고 했더니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네요. 제가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된다면서요. 평소엔 사사건건 잔소리하느라 바쁜 아내였는데 이런 면도 있네요. 앞으로 가끔씩 좀 아픈 척을 해야겠습니다. 이러시면서 김혜연의 최고다 당신 신청하셨어요. 아 윤성규님 그래요. 겉으론 잔소리하고 들들 볶는 것 같아도 사실 아플 때 제일 먼저 챙겨주는 게 아내죠.
이렇게 감동받으신 것처럼 다음에 아내분이 좀 컨디션 안 좋아 보이면 먼저 챙겨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김혜주님 사연입니다. 러브레터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와서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셨는데 엄마의 노래 소리가 너무 좋았답니다.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세요. 항상 반찬 만들어 보내주셨던 엄마였는데 이젠 제가 엄마에게 갖다 드릴 반찬을 만들며 러브레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이미자의 사랑했는데를 신청해 봅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너무 마음이 무너지죠. 어디가 편찮으신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가족들이 옆에서 잘 돌봐드리고 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치료받다 보면 분명히 회복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챙겨주셨던 어머니를 이제부턴 우리가 챙겨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김정환님은요, 68년 살아오면서 일하는 것 빼고 특별히 취미랄 것이 없던 저에게 오, 요즘엔 옛 노래 듣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노래 들을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는데 퇴직하고 고향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니 하루 종일 라디오와 함께하며 노래 듣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자꾸 노래를 들으니 저의 노래 실력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저의 취미 생활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러브레터를 칭찬하면서 남진의 모르리 신청합니다. 오, 취미라는 게요, 먹고 사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도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러브레터도 앞으로 계속 김정화님의 행복한 취미 생활의 일부분으로 함께 할게요. 장동유 님도 사연 주셨어요. 아내 나이 19살, 제 나이 20살에 만나 몇 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네요. 신혼 살림을 차린 지 3개월 만에 물난리가 나서 반 지하 단칸방이 물에 잠긴 적도 있었고 지인에게 사기도 당해서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도 붙어 보았고 장인 장모님도 15년 넘게 모시다가 두 분 다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요.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함께한 제 아내 최현미에게 사랑하고 고맙다고 앞으로도 둘이서 함께 잘 견뎌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조항조의 고맙소를 신청하셨어요. 그래요. 스물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32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이로 지내는 부부의 모습은 옆에서 보기만 해도 감동이에요. 오늘 사연 아내분도 들으시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두 분 행복하시길 빕니다.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주현미의 러브레터. 5월 9일 토요일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윤수현의 니나노입니다. 토요일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도 밝은 아침 러브레터에서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에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먼저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와 다시 포곡 1터널에서 용인분기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포곡 1터널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금광터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호법분기점에서 모가 사이와 진천터널 부근 다시 오창에서 남이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하남 쪽으로 중부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정체고요. 오산 부근 6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복정나들목부터 지나는 데만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웨이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쥐팍 박명수입니다. 4042님이 주셨어요. 올해 청첩장만 4개, 오늘 세 번째 결혼식 갑니다. 정말 축하하지만 통장 잔고가 어질어질하네요. 자, 이쯤 되면 계절의 여왕 아니고 파산의 여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저런 행사에 결혼식까지 최성수기인데 그만큼 5월이 아름답고 축복받은 그런 달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베푼 만큼 다 돌아오는 겁니다. 예, ATM기 앞에서 너그러운 미소. 말은 그런데 쉽지 않은데 너그러운 미소 부탁드리면서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루시의 노래입니다. 스타라이트.

자, 5월 16일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예. 5월달에 진짜, 예, 길 가다 보면은 결혼식장마다 줄이 쫙 서 있고 차 막히고, 그런 걸 보면서 계절의 여왕답긴 한데, 여왕이 이게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주머니 사정들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이럴 때일수록 좀 쪼개 쓰시고요. 쪼개 쓰시고, 예, 아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예, 나도 받은 게 있는데 가긴 가야지. 예, 경주도 가야 됩니다. 자,

0: 오늘 토요일은요, 예, 진짜 경주서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네요. 되도록이면 좀 좋은 일에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볼륨만 조금 높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 선물 드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에 주말에 퀴즈도 있으니까, 아, 들어보시면서 정답도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뭐.

자, 2884님이 주셨습니다. 주말 출근했는데 일하기 싫어서 몸이 베베 꼬이네요. 어쩌죠? 당연합니다. 몸은 주말을 기억하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 카페인으로 몸 깨우시고 퇴근 후에 맛난 음식으로 보상까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은 그냥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우리 아지님이 주셨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듣고 있어요. 한국이랑 시차가 1시간 차이 나서 여긴 12시 좀 넘습니다. 예. 아, 제 마음의 고향 라디오쇼 덕분에 향수병 치유해요. 저도 멜번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공기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 그때 기억이 납니다. 나는 가수다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참 즐거웠었는데, 아, 아무리 뭐 환경이 아름답고 예쁘더라도, 예, 향수병 한국만큼 좋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하게. 예. 나중에 여기 오시면은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내시고요. 3358님이 주셨습니다. 바다의 왕자 냉면을 잇는 여름 시즌송 발매 계획도 없으신가요? 저 요즘 명순의 떡볶이 꽂혀있는데 이런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학 제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고 싶죠. 예, 그러나 예, 생각만 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왕이면 좀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름은 늦은 것 같고 가을에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우님이 주셨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 예, 플로깅이 뭐죠? 예, 플로깅 하러 나. 아, 조깅하면서 이제 길거리 그 쓰레기 줍는 거 말씀하시는군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특히 담배꽁초가 어우, 주파기 호통 좀 쳐주세요. 아니 그 담배를 뭐 태우는 거야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아무데나 버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올림픽대로나 여기 저 강변북로에서 담배 피우고 밖에다 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어요. 진짜 솔직하게 내 진짜 정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임자연님 주셨습니다. 7월에 바디 프로필 찍습니다. 하루에 웨이트 1시간, 크로스핏 1시간, 주 1회 러닝, 매 끼니 닭가슴살 먹으며 몸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온몸이 박살난 것 같지만 근육량 느는 거 볼 때마다 뿌듯해요. 매번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매번. 예. 그죠? 닭가슴살만 먹고 매번. 근데 이제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평생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왕 마음 먹은 거 힘들지만 꼭 한번 확실하게 예, 목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2076님이 주셨어요. 옛날에 무한도전 볼 때는 명수님이 굉장히 큰 형님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제가 명수님 나이가 되고 보니 그저 어리고 철없고 한심할 뿐이네요. 저는 언제 어른이 될까요? 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죠. 하나하나 겪고 이겨내고 시간이 약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모든 건 시간이 약이야 그럴 때 철들게 됩니다. 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지금 걱정해봐야 할 필요 없고요. 모든 건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곧 어른 되실 거예요. 자, 신나게 한번 듣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컨트리 꼬꼬의 노래입니다.

김민기님이 주셨어요. 요즘 저 전국의 대형 카페 도장깨기 하러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이벤트도 많아요. 집합 할명수에서 대형 카페 투어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대형 카페 예 그래요. 뭐 대형 카페가 이렇게 뭐 도심지에도 많이 있지만 특히 뭐 이렇게 좀 외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하자고 할 수는 없고 요즘은 이제 MG들이 다 하니까 얘기를 의견을 한번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님이 주셨어요. 냉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취팍은 물냉파, 비냉파. 예, 전 물냉파입니다. 물냉파. 예, 물냉파.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 여름 차가운 국수 예 한 세 군데를 골라서 먹어봤는데 아 기가 막히더만요. 예, 냉우동도 있었고 콩국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냉면도 있었는데 배부른 시간이었지만 배불러도 들어가더라고요. 마실 수 있으니까. 예. 자, 4703님이 주셨습니다. 전 완전 야구 찐팬인데요. 얼마 전에 만난 소개팅 여랑 응원하는 팀이 달라서 신경 쓰여요. 야구장 데이트 가려고 했는데 같이 앉아야 할지 따로 앉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니 무슨 애기도 아니고 그런 걸 싸웁니까? 같이 응원해주고 하면 경쟁도 붙고 더 재밌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요즘 워낙 야구장 인기가 많으니까 난 같이 가서 앉아서 예, 응원하면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먹으면서 하면은 정말 정말 좋은 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배화영님이 주셨습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만들려고 예, 진미채 사다 놓고 오늘 볶으려고 보니까 없네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다 먹었대요. 600g을 혼자 홀라당 먹다니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아유. 600g이면 한 근 아니야 한 근? 와 맛있긴 해 근데 그 진미채를 그 뭐라 그러지 거기 저 버터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아 거기다 땅콩까지 해서 먹으면 맥주 한 2000cc 그냥 들어가는데 그죠? 부럽다 부러워. 예, 맛있겠네요. 예. 저는 왜 이렇게 먹태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먹태 노가리 이런 게 좋아요. 예, 이상 꼬리꼬리한 거. 자, 뽀시래기님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전생에 새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새똥을 맞았거든요.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쯤이면 행운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새똥 맞은 게 행운은 아닌데 예, 일단은 새똥을 맞는 이유들을 보면 예, 저희 집이 이제 산 옆이라서 새똥을 무지하게 맞습니다. 예, 차에. 예, 이제 근데 이제 도심지에서 새똥 맞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운이라기보다는 글쎄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예, 그렇게 맞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똥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죠? 화사의 노래입니다. 멍청이.

0: 멍청해.
1: 사랑한다 말해요 님이 주셨습니다. 저 샐러드 가게에서 돈가스 가게로 주말 알바 이직했어요. 이제 돈가스 튀기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쇼가 울려 퍼질 겁니다. 출발. 아, 참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참 대견하고 너무 이뻐요. 예, 뭐 샐러드 가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가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뭐 가족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고 젊을 때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면은 전 너무 기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런 경험이 진짜 산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박수 보내드릴게요. 자, 282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난 지 900일째, 내일 결혼하는 5월에 예비 부부입니다. 결혼식 하루 앞두고 신랑 이마에 대왕 뾰루지가 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있는데, 주팍 작은 위로와 큰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예요? 작은 위로와 큰 응원은 뭡니까? 예, 예, 뾰루지가 난 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고요. 예, 빨리 피부과에 가서, 예, 피부과 지금 문 닫았을 텐데, 빨리 피부과에 가서 오해하는 데도 있으니까 빨리 저 짜든지 아니면 뭐 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냐면 결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뾰루지가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이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예, 째는 게 좋아요. 자, 0285님 주셨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여행 가는 길이에요. 중앙시장 들러 오징어 순대도 먹고, 아, 독립서점 들러 책도 한 권 사고, 낙산사 들러 저랑 딱 맞는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리고 오려고요. 속초는 처음이라 너무 설렙니다. 아, 속초 재밌어요. 속초 강릉, 아, 묵호 너무 좋습니다. 거기 저 제가 그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는 그런 프로그램 하면서 갔다 온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은 곳만 갔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괜찮은 곳으로 가서만 맛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저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망은 안 하실 거예요. 이정희님이 주셨습니다. 여기는 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주유소입니다. 대형 스피커로 라디오쇼 크게 틀어놓고 일하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게요. 아, 주말이라 나들이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들 안전운전하십시오. 제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댁이 강서구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는데 어디 주유소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대형 스피커로 이렇게 라디오쇼를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니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곽진원의 노래예요. 나의 5월.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피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공간 코디는 코디너
8: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3: 자,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라디오 볼륨을 살짝 만지면서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자, 파리 사모님이 주셨습니다. 친누나가 53세인데 공항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님 라디오 꼭 들으라고 귀에 피가 나도록 교육을 받은 뒤 열정적으로 청취하고 있습니다. 공항고 만세. 아니 누나가 들어야지 왜 본인이 듣고 공항고 만세를 하는 거예요. 53세면 저보다 한 3년 정도 후배겠네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저랑 동갑인 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당황스럽어요. 아,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저랑 동갑인 동기래요. 근데 봤는데 아이고 지금 뭐라고 좀 존댓말을 써야 될 정도로 좀 예, 야라고 하기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예. 저는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저 어떻게 영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다니는데 일반 분들은 뭐 사실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 놓을까 뭐 이런 말도 못하겠고 그냥 아 예예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아유 내 친구들도 보면은 머리 다 날라가고 막 그냥 양복 입고 다니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나마 연예인이니까 후드티 입고 다니는 거지. 아이고 나 정말. 자 아무튼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쨍하고 햇들 날림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쥐팍 가면 갈수록 아,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예. 가면 갈수록.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건가요? 혼자만 회춘하지 말고 비법 좀 공유해 주세요. 아니, 구태여 뭐 하는 건 없어요. 예. 그거 하는 거 없고요. 그냥 깨끗하게 세안하고요. 예. 가끔 좀 걷고요. 아, 뛰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을 좀 꽤 많이 하는 편이고, 많이 걷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예 운동을 좀 그래도 일주일에 2, 3일은 꼭 하려고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옥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는 경남 하동인데 요즘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매실 따느라 바쁩니다. 이장님께서 동네 스피커로 라디오쇼 크게 틀어주시는데 진풍경이에요. 덕분에 일할 맛 납니다. 아, 이장님 배우신 분이네. 너무 고맙네요. 이장님 저기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물론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시겠지만 예, 이장님 그 본인이 맞으면 저희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장님 저희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아 내가 저 그 동네 이장이요 이렇게 한번 좀 보내주세요. 뱃살 꽁꽁님이 주셨습니다. 저 디지털 디톡스 체험 캠프 갑니다. 도파민에 빠져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끼고 살다 보니 거북목에 안구 건조증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참에 몸도 마음도 정신도 치유하고 올게요. 아 진짜 이게 스마트폰 저는 스마트폰을 더 큰 걸로 바꿨어요. 예, 접는 거 세 번 접는 걸로. 예, 그러니까 남들이 아니 무슨 태블릿 PC를 봐? 전화기 하면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야 어디서 그런 게 있어? 막 깜짝 놀래니까 그게 난 기분이 더 좋아. 자랑하려고 이거. 예, 그래서 갖고 다니는 맛이 납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 오죽도 제가 또 많이 보겠습니까? 직업인지라 너튜브도 많이 보니까 그런 거죠 뭐. 예. 노성희님이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은 직장생활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30년 다니고 정년퇴직하는 선배들을 보고 남일 같다 이랬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34년 예능 외길 인생 쥐팍. 전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될까요?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고요. 젊은 친구들이 치고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 예. 그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 내가 뭘 하면 행복할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도전. 내가 뭘 하면 행복할지. 거기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에 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권진아의 노래입니다. 위로.

자, 5698님이신데요. 자영업자입니다. 아까 가게 전화로 주문 받는데 성함 여쭤보니까 메롱 이러시길래 장난 전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름이 문메롱씨였어요. 80대 할머니신데 이름은 신세대 같지 않나요? 한참을 웃었네요. 예. 아, 진짜 나 같아도 100% 장난 전화인 줄 알겠다. 근데 문메롱님 또 문자가 들어가지고 또 이름이 또 괜찮네. 문메롱, 그죠? 괜찮지 않아요? 야, 이메롱, 이메 문메롱. 아무튼 뭐 또 본인의 이름이니까 예,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황스럽긴 하겠습니다. 그죠? 정명수님이 주셨어요. 주말이라 남편 따라 고구마 밭에 왔는데 남편이 자꾸 밭에 물을 주는 본인 모습을 찍어달라고 하네요. 누가 보면 사진 찍으려고 일하는 줄 알겠어요. 아, 타이어도 안 해 정말.

그래도 저 좋은 추억으로 남겨야죠. 예. 그런 것도 좀 찍어드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때는 이렇게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어? 농사도 지었다 이런 거 재밌잖아요. 예. 그런 또 추억의 사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김진찬님이 주셨어요. 명수 형님, 저는 30대 중반 청년인데요. 아직 미혼인데 머리에 새치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이러다 장가도 못 갈까봐 걱정됩니다. 차라리 새치가 낫습니다. 예, 저는 머리가 빠져요. 그냥 새치가 나면 염색하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없으면 뭐 어떻게 이걸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새치가 있는 게 다행인데 글쎄요, 뭐 어찌됐든 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것은 노화죠, 노화. 그러니까 새치도 이제 유전이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좀 단백질도 좀 많이 드시고 좋은 샴푸도 좀 쓰시고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린데 새치가 많으면 나이 들어보긴 해요. 그건 좀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김진우님이 주셨습니다. 예, 딸 둘 데리고 총캉스 컨셉 한옥 펜션 놀러 왔어요. 옛날 교복, 꽃무늬 바지 등등 의상도 다 구비되어 있어서 사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은 참 놀기 좋은 계절이에요. 아니에요. 5월이 아니라요.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연도예요. 자, 조용필의 노래입니다. Bounce.

0: 자, 이쯤에서 주말의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일단은 노래방 끝나고 나서 멘트 나오는 거.
2: 예, 들어볼게요.
1: 네, 즐거 오셨나요?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난 럭셔리 MC 킬러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쉽게도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돼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자,
2: 헤어져야 되겠네요. 예, 자,

4번 슛돌이, 1번 홈쇼핑, 2번 맥가이버, 3번 가가멜. 아즈라엘, 널 잡고 말 거야. 4번 슛 돌이.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를 보내드릴게요. 아이즈원의 노래 듣죠. 피에스타.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성인.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I love coffee, I
1: love tea.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내드린 퀴즈의 정답은 홈쇼핑이었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예, 선물 받으실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하현상의 노래예요. 오디세이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사이와 반월터널에서 부곡 부근,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와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여주휴게소 부근에서는 3, 4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원주에서 새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논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남한성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12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강일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뒤로 상일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고척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안녕하세요.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감정이 주변에 잘 휘둘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죠. 안 좋은 뉴스나 영상 같은 거 보면 종일 혼자 재난 영화를 찍습니다. 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라면 어땠을까? 이러면서 기분이 가라앉았다, 화났다, 그 감정권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옆 사람 얼굴에 그늘이 있으면 같이 어두워지고요. 감정 전염이 잘 되는 걸 넘어서 한번 들어온 감정에 오래오래 붙잡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세상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오래 떠안고 있으면 일상이 참 버거워집니다. 초록이 이렇게 싱그러운 5월인데 계절이 너무 아깝잖아요. 자, 오늘은 한숨나고 무거운 감정일랑 쏙 꺼내세요. 햇빛 잘 드는 쪽에 널어두는 걸로 하죠. 토요일이잖아요.

0: 5월 16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시작하는 첫 곡은요. 요즘에 최고 가수죠. 브루노 마스와 마크 론슨이 노래한 업타운 펑크였습니다. 영국 출신의 천재 프로듀서 겸 DJ죠. 마크 론슨. 그리고 하와이 출신의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브루노 마스입니다. 난 너무 핫해. 너무 뜨거워서 소방관이랑 경찰이 출동할 정도야. 못 믿겠다고? 어디 한번 봐봐.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허세 부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경순 씨, 나이 드니까 피곤하면 얼굴에 바로 표시가 나요. 이제 싼 거든 비싼 거든 얼굴 팩 많이 해야겠어요. 브루 피부 돕기? 예, 많이 하세요. 박은희 씨,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얼씬도 못하게 흔들고 있어요. 아까워요. 백디 오빠한테 못 보여드려서. 춤을 혼자 추는 춤이 즐겁죠. 7447님, 백천희성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똑버스 기사 강성용입니다. 똑버스 기사 10명은 고정으로 106.1 찐팬이에요. 항상 좋은 음악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와, 멋진 일 하시네요. 그게 저 앱으로 호출하면 온다는 경기도에서 시작한 버스죠. 늘 건강하시고 멋진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5월 측이 좀 덥습니다. 뭐 약속이 없어도 있어도 일이 많아도 있어도 네? 관대해지는 날 토요일입니다. 뭐가 어떻든 괜찮아. 어차피 토요일이잖아. 이렇게 되는 토요일이잖아요. 넉넉한 마음으로 신청곡 주시면 넉넉한 저희 창고에 잘 챙겨두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으니까요. 자,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콩 가입해 주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You're my first, you're my last 라는 노래였어요. 미국 뉴욕 출신인데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로 디스코 여왕입니다. 린다 조 리처가 노래했어요. 너는 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너 내 마음만 아프게 하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댄스 넘버입니다. 이어서 노래 두 곡 이어듣습니다.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정복숙 씨가 청하셨죠. 90년대를 대표하는 아주 깊은 목소리입니다. 마이클 볼튼이 그 퍼시 슬레이즈의 명곡을 커버했는데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얼마나 바보 같을 정도로 헌신적인지를 보여주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남자는 오직 그녀만 생각해요. 그녀가 나쁜 짓을 해도 알아채지 못하고 모든 걸 바칩니다 라는 노래. 그리고 윌 영의 에버그린 준비합니다. 2002년에 영국 오디션 프로죠. 팝 아이돌의 첫 번째 우승했습니다. 윌 영. 이 노래로 데뷔했죠. 에버그린. 원곡은 아일랜드의 국민 그룹이죠. 웨스트 라이프가 부른 팝 발라드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밤과 그 사람의 눈빛을 시들지 않는 상록수처럼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클 볼튼, When a Man Loves a Woman, 윌 영. Evergreen.

남자들 목소리가 참 감미롭네요. 윌리엄 에버그린, 마이클 볼튼, When a Man Loves a Woman 두 곡 이어듣고 왔네요. 토요일 인맥션의 백미직 1부입니다. 사람이 슬플 때, 우울할 때보다 화낼 때 에너지 소모가 크대요. 이 10분간 격렬하게 화를 내면 그 피로감이 마라톤 뛴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기자들도요, 착하고 밝은 역할 연기하는 것보다 악역이 감정적으로 더 힘든답니다. 이 공격적이고 거친 감정을 계속 꺼내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악역을 연기한 후에는 감정 수술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마음을 정리하는 데는 글만큼 좋은 것도 없죠. 여러분도 사는 얘기를 사연으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DJ 천이가 정성껏 소개해드리고요. 선물로 좋은 노래와 치킨 콜라 세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자, 오늘은 강명혜 씨 사연 소개합니다. 물가치를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인데요. 이름처럼 까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귀엽답니다. 특이하게 꼬리가 우아한 하늘색이에요. 근데 외모는 예쁘지만 성질은 사납대요. 지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본능 때문이래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물가치가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 뒤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암수 짝인 것 같은 두 마리가 나뭇가지와 실, 솜 같은 걸 물어봐서 엄청 정교하게 둥지를 만들더라고요. 녀석들이 3월 말경부터 5월 초까지가 짝짓기 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번식기를 앞두고 신혼집 장만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나 새나 내 집 마련이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머리 나쁜 사람한테 뭐 새대가리 이런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는데요. 물가치를 보니까 틀린 얘기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창문을 열고 카메라 각도를 잡고 있는데 어디선가 보고 날아와서는 제 머리를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보고는 남의 집을 도찰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이럽니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와서 자기 집을 짓는 건 걔네들이잖아요. 게다가 위생 문제도 걱정이 돼서 솔직히 좀 못마땅한데요. 그래도 그 작은 것들이 부지런히 집 짓는 걸 보고 있으니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사람들한테 물가치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웃이지만 원래는 좋은 소식을 물어오는 길조로 통했대요. 그날 제 뒤통수를 친 것도 우리 집 건드리지 마 이런 경고라기보다 복 놓고 갈 테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인사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단 복을 배달하는 택배기사님이 성격이 좀 있으시니까 조심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녀석들이 둥지를 떠난 날까지 저희 집에도 하늘색

오늘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새와 아이를 소재로 사랑과 희망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포르투갈계 프랑스 가수예요. 마리 미리암의 The Bird and the Child라는 노래였습니다. 사연 보고 궁금해서 물까지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아는 까치랑은 진짜 다르게 생겼습니다. 더 귀엽고 동글동글한 인상이랄까요? 근데 성질이 사납다고 했는데 번식기에는 모든 동물이 되게 그렇죠. 까치나 까마귀한테 공격당했다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예전에 그 연기자 이계인 씨도요, 저희 시간에 나와서 그 물까치한테 쪼여서 서로 싸운 적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명예 씨는 일단 실외기 뒤쪽을 그 물까치한테 임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철거한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죠? 이 배설물이나 깃털 때문에 위생 문제가 있으니까요. 또 배설물의 자재가 부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 관리 차원에서 차단을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아침에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 창을 열어놨었는데 방충망 바깥으로 말벌이요, 아주 살벌한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제거했습니다. 말벌이잖아요. 어우, 그거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게 초기에 발견하면 못 짓게 맞고 이미 많이 지었거나 알이나 새끼가 생겼으면 좀 기다려주는 경우가 많겠죠. 그 아기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둥지를 떠나기까지 기간이 그 생각보다 짧죠. 한 달만 참아주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거죠. 명예 씨, 어쨌든 개들 떠날 때까지 조심하시고요. 사진 찍으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모자로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주신 강명혜 씨한테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에 참여하세요. 저 임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연 남기시면 돼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입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노래 세 곡 이어듣겠습니다. 시니타의 토이보이라는 노래 준비되어 있어요. 영국 가수인데요. 유로댄스 스타일의 음악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토이보이는 주로 나이가 어린 연하남이나 젊은 애인을 뜻하는 영어 속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처럼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뉘앙스죠. 그는 내 애인 토이보이 연하남이에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라는 노래예요. 이어서 구문서 씨가 청하신 블루와 쿨앤드갱 릴킴의 노래 Get Down On It 준비합니다. 80년대 펑크의 전설이죠. 쿨앤드갱.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누린 영국 보이그룹 블루 그리고 힙합의 센 언니입니다. 릴킴이 만났어요. 쿨앤드갱의 1981년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벽에 기대서 남들 구경만 하지 말고 신나게 흔들어봐. 그러니까 클럽이나 파티에 그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The Royal Concept의 On Our Way 준비합니다. 스웨덴 밴드예요. The Royal Concept. 유명한 축구 게임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젊고 우린 하나야. 함께 우리가 가진 가치를 빛내자. 젊음, 자유, 우정, 도전을 향한 설렘이 가득한 곡입니다. 자, 세 곡 이어듣겠습니다.

스웨덴 밴드 The Royal Concept의 On Our Way, 그리고 블루와 Cool and the Gang과 Real Kim이 노래한 Get Down On It, 시니타의 Toy Boy 세 곡 이어듣고 왔네요. 이번에는 두 곡입니다. 원곡은 라이널 리치가 불렀죠. 밴드 코모더스에서요. 오늘은 리어 로빈슨 버전의 Three Times a Lady 준비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두 번으로도 부족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신뢰, 애정이 담긴 곡입니다. 이어서 영국 오디션 프로 The X-Factor 시즌2의 우승자입니다. 2005년이군요. 쉐인 워드의 노래 No Promises 준비합니다. 덴마크 가수죠. 브라이언 라이스의 곡을 리메이크했어요. 미래에 대한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감성에 충실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리오 로빈슨, Three Times a Lady, Shane Ward, No Promises.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 행렬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잠시 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종로가 흥인지문에서 종각 사이 양방면 전차로가 통제됩니다. 또한 장충단길과 우정국로 등이 통제될 예정인 만큼 주변 도로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으로 고척교 부근에서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양화대교부터 정체고요.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남한성 분기점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6: 위
5: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6: 소
5: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6: 로
5: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7: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5월 16일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2부 첫 곡은 런던 비트의 A Better Love였습니다. 이름처럼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그룹이죠. 런던 비트. 멤버들의 탄탄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한 화음이 아주 매력적이죠. 우리가 I've been thinking about you를 많이 들었죠. 당신은 나의 안식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은 없다고요 라는 노래 런던 비트의 A Better Love였어요. 자, 토요일 2부입니다. 여러분들의 묵은 신청곡을 배달하는 비빔밥 코너가 있죠. 다양한 분들이 주신 여러 곡을 골고루 잘 섞어서 비빔밥으로 만들었어요. 우선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처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도 많아요. 도넛,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베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베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다양한 식재료들이 각각의 향이나 맛을 포기하지 않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식, 비빔밥이죠. 이 시간에는 따로 들어도 좋고 같이 들어도 좋은 노래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전통적인 비빔밥 재료는요, 콩나물, 이 콩나물 맛이죠. 고사리, 고사리 맛이고요. 당근은 당근 맛을 내면서도 한 그릇에서 잘 어우러집니다. 비비면 또 다른 맛이 있고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신청곡을 그렇게 한번 섞어본 거예요. 한 곡 한 곡이 다 좋지만 모아 들으면 흥은 더 커지고 감정은 더 깊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설점식 씨가 웨스트라이프 버전의 The Rose를 청하셨죠. 미국의 배우고 가수인 배트 미들러의 노래인데 2006년에 아일랜드 보이그룹 웨스트라이프가 감미로운 화음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또 한 번 큰 사랑을 받았죠.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가사죠. 그리고 서정적인 멜로디 참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무서운 강물 같다고 하고 날카로운 면도날 같다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가사 중에 기억하세요, 겨울의 차가운 눈 아래에는 봄이 되면 장미로 피어날 씨앗이 있다는 것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네덜란드 국민 가수로 통하는 제랄드 조울링의 노래죠. 0066님이 청하셨어요. 스페니시 하트. 이 도입부의 스페니시 기타 솔로가 아주 근사하죠. 내 혈관엔 집시의 피가 흘러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요. 헤어져야 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 떠날 시간입니다. 난 스페인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이 자유로운 방랑자의 마음을 스페니시 하트라고 표현합니다. 제럴드 졸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바람둥이의 자기 합리화 같기도 하죠. 나쁜 남자의 향기가 납니다. 김한경 씨, 딸과 함께 엘리멘탈을 봤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콜라 신청합니다 하면서 라우브의 Still the Show를 청하셨어요. 2023년도 영화죠.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의 OST입니다. 라우브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Paris in the Rain 노래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죠. 제목 Still the Show, 원래 주인공보다 더 주목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인데요. 보통은 자기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 노래에서 라우브는 내 인생에서 네가 주인공이 돼도 상관없어. 네가 주인공 해. 난 더 좋으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기꺼이 스틸 당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세 곡 이어듣겠습니다. Westlife, The Rose, Gerald Joling, Spanish Heart, 라우브의 Steal the Show.

노래 세 곡 들었죠. Love의 Steal the Show, Jared Jolling, Spanish Hat, Westlife의 The Rose 듣고 왔습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또 좋은 곳에 가면 괜히 음악이 듣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좋은 감각이 다른 좋은 감각을 부르는 거죠. 최창규 씨도 그런가 봐요.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는데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카시 향기에 천국이 따로 없네요. 여기에 노래까지 한 곡 더 하면 금상첨화일 듯해서 신청합니다. 저음이 일품인 악리꼬 마시사스의 녹슨청 한번 틀어주이소 형님 하셨네요. 악리꼬 마시아는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의 샹송 거장이죠. 알제리 독립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망명해야 됐죠. 아픈 과거가 있는 거죠. 르퓨질 후이의 녹슨청이라는 뜻의 제목인데요. 사랑보다 전쟁을 택하는 이 세상에서 녹슨청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증오와 싸움을 멈추고 무기는 녹슬게 내버려 두고 평화와 사랑을 노래하자, 이런 소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요즘 지구촌에 울려 퍼졌으면 참 좋겠죠. 신계순 씨는 마리 오즈몬드의 Paper Roses 청하셨어요. 미국 가족 밴드죠. 또 오즈몬드의 막내면서 국민 여동생으로 통했던 가수예요. 마리 오즈몬드가 13살 때 부른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이 종이 장미라는 제목에서 느낌이 오죠. 생화가 아니라 가짜 장미인 거잖아요. 겉보기엔 아름답고 또 시들지도 않지만 향기도 생명력도 없는 가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는 진짜 장미향만 가득하게 바라면서 잠시 후에 듣고요. 이기훈 씨가 이제 6월이면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우승을 위한 곡 신청합니다 하면서 잔나 난니니하고 에두아르도 벤나토가 노래하는 Un'estate Italiano라는 노래 청하셨어요. 6월 11일 시작이 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죠. 경기 수도 역대 최다고요. 참가국이 32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늘면서 104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내내 축구 파티입니다. 6월부터 뜨거운 여름 확정이네요. 이 Un'estate Italiano는 이탈리아의 여름이라는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이고요. 최고의 스포츠 찬가로 손꼽히는 곡입니다. 거장 조르조 모르도가 작곡을 했고요. 아주 허스키한 또 파워풀한 목소리의 주인공 이탈리아의 여성 락커 잔나 난니니 그리고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에두아르도 베나토가 함께 불렀어요. 이탈리아의 여름 하늘 아래 당신의 눈엔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군요. 또 한 번의 여름, 또 한 번의 모험, 뭐 이런 가사입니다. 악리꼬 마시아의 르퓨지 후이의 마리 오즈몬드의 페이퍼 로지스 Un'estate Italiano는 잔나 난니니 에두아르도 벤나토가 노래합니다.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는요 비빔밥 코너입니다. 그동안 못 전해드린 신청곡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세 곡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듣고 싶으시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잔나나 니니하고 에두아르도 벤나토가 노래하는 우네스타테 이탈리아노, 그리고 마리 오즈몬드의 페이퍼 로지스, 앙리코 마시아의 르퓨지 후이의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옥 씨가 백디 여긴 경기도 양평의 개군면입니다 하면서 웸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를 청하셨어요. 80년대 아이돌이죠. 웸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진 조지 마이클하고 꽃미남 앤드류 리즐리로 구성된 영국 남성 듀엣입니다. 웸 자는 동안 연인이 혼자 춤추러 나갈까봐 자기를 꼭 깨워서 같이 가달라고 조르는 귀여운 투정송입니다. 나 빼놓고 혼자 놀러가지 마 이거예요. 와, 리드미컬한 브라스 소리랑 통통 튀는 베이스 라인이 아주 흥겹고 청량한데요 당시 21살이었던 조지 마이클이 직접 프로듀싱하면서 그 소리 하나하나를 엄청 세밀하게 만지게 느껴져요. 다음 곡은 홍영미씨가 늘 듣고만 있다가 인사드립니다. 바닐라 아이스의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청하셨죠. 90년대 초반 힙합의 대중화를 이끈 래퍼죠. 바닐라 아이스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들리는 그 베이스 소리가 어딘가 익숙해요. 바로 전설의 밴드죠. 퀸과 데이비드 보위의 Under Pressure를 샘플링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우기다가 결국에는 인정을 하죠. 가사는 전형적인 90년대 허세예요. 나 랩 진짜 잘하고 비싼 차 타거든. 마이애미를 누비는 쿨한 남자야. 어때 내 비트 끝내주지 뭐 이런 얘기예요. 김은실 씨가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서 들어요.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청하셨죠. 처음 데뷔했던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여학생들의 워너비가 됐던 가수죠. 에이브릴 라빈. 지금 40대에 접어들었네요. 근데 데뷔 때 그 눈빛과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한때 많이 아팠었죠. 스케이터 보이는 에이브릴 라빈이 17살 때 불렀어요. 가사에 발레를 하는 콧대 높은 소녀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펑크 소년이 나옵니다. 소년이 소녀를 좋아했는데 그 소녀가 콧방귀를 뀌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5년이 흐르고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된 소녀가 혼자 아이를 보다가 TV를 켰는데 자기가 찾던 그 소년이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블 라빈이 말하죠. 미안하지만 넌 기회를 놓쳤어. 그 남자는 내 거야. 우리 사귀거든. 이렇게 노래합니다. Wham, Wake Me Up Before You Go Go, Vanilla Ice, Ice Ice Baby, Avril Lavigne, Skater Boy.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네요. 오늘 끝곡은 영국의 펑크락 밴드입니다. 더 클래쉬가 노래하는 락 더 캐스바라는 노래인데요. 캐스바는 이 북아프리카 또 중동지역 도시의 그 성차나 요새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 노래에서는 그 통제와 금지를 상징하네요. 그러니까 락 더 캐스바는 성역을 뒤흔들어라.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로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일요일도요. 낮 12시에 다시 만나죠. The Clash의 Rock the Casbah 들으면서 마칩니다. I'll be back.

1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오전 정체가 많이 풀렸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판교분기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이후로는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 정체도 이제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도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 행렬로 인해 종로가 흥인지문에서 종각 사이 양방면 전차로가 내일 새벽 3시까지 통제됩니다. 또한 장충단길과 우정국로 등 역시 통제될 예정인 만큼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쌍!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민수경님께서요. 응디, 남편은 낮잠 자고 강아지는 제 무릎을 차지하고 있네요. 저는 커피 한잔 준비해서 베란다에서 멍하니 앉아 라디오 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빨래는 아직 산더미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화롭네요.

좋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숙영님 사연 보는데 왜 제 마음도 이렇게 평화로워지죠? 낮잠을 자보는 것도, 그리고 강아지의 부들부들한 털을 만지면서 숨결을 느끼는 것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정말 좋죠. 소소하지만 이런 행복을 느끼는 날도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은비트에서 들려드리는 노래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이혜리의 아이 좋아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2시 되면은 바쁘나 여유로우나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찾아주셔야죠. 이영자님께서 오늘도 우리 매장에 응디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2시간 응디와 함께 감사합니다. 0768님께서 주말에 라디오 듣는 거 참 좋죠. 근데 해야 되는 집안일이 많아서 바쁘게 지나가는 날이 많거든요. 오늘은 저도 흔들어 의자에 앉아서 책 한 권 베이비에 엎어놓고 라디오 켰습니다. 책보

라디오에 더 집중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게 왠지 사치처럼 느껴지네요. 행복한 사치. 책도 읽고 라디오도 듣고. 아, 요런 이 좋아하는 거 두 개 동시에 하는데 사치처럼 느껴져요 하는데 그것이 책이랑 라디오예요. 와, 저한테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긴 한데 이런 사치는 많이 많이 부려도 좋지 않을까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 1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2부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신곡 트로트와 명곡 트로트 차례대로 들어보는 시간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 함께하도록 할게요. 반지분들 주말인데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지 참여사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필터 샤워기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신영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은지, 저는 아들 둘이랑 딸 한 명을 두고 있어요. 큰아들은 46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손자를 낳고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이제야 둘째인 딸이 반백살을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제 인생에 사위란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선물로 받았네요. 요즘 예쁜 행동만 골라하는 사위 덕에 입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8 막내 아들이 남았네요. 우리 아이들은 왜 남들보다 짝을 늦게 만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딱 맞는 짝들을 찾아오니 늦어도 참 다행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막내야, 너도 좋은 짝 만나길 바란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 얼굴 보여주길 바란다. 알았지? 우리 막내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응디가 들려주시겠어요?

아유, 요즘 예쁜 행동만 골라하는 사위덕에 입이 찢어지시고 그리고 손주도 있고 아유 너무너무 행복한 날들 보내고 있는데 이제 딱 48에 막내 아들만 남았다고. 에, 뭐 좋은 짝이 있으면 이게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언젠간 인연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려고 또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찍들 자식분들이 일찍들 시집장가 가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이렇게 사연자님 집처럼 다들 늦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뭐 이래나 저래나 행복하면 됐죠. 그렇죠? 우리 아드님께서도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들이 아주 그냥 좋은 짝 만나라고 이런 노래들을 골라주셨어요. 영수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그리고 남진의 둥지 그리고 김다현의 하트병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남진의 둥지, 그리고 김다연의 하트병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박길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은디, 얼마 전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동창이고요.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2층 주택 위 아랫집에 살아서 부모님들끼리도 친하시고 제 인생 유일한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제 결혼식장에 와서 어찌나 훌쩍거리든지 사람들이 제 전 여친은 아닌지 오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식장에 와서 내내 눈물을 흘리던 그 친구가 자기 결혼에서는 신랑을 보면서 어찌나 환하게 웃는지 눈물 훔치시는 친구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다 서운할 뻔했답니다. 나의 유일한 여자 사람 친구 혜진아 결혼 축하한다. 결혼식장에서 보여줬던 웃음처럼 내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너의 행복을 빌면서 이 노래 신청한다. 앞으로 꽃길만 걸어

유치원 동창에 초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택의 아래 윗집에 살면서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고 와 이 정도면은 뭐 절친 절친 절친입니다. 진짜 유일한 여자 사람 친구.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이성적인 감정이 생길 법도 한데 진짜로 여자 사람 친구라고 정확하게 칭해주셨어요. 아, 10년 전에 친구는 먼저 결혼을 했고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 보면서 어찌나 화나게 웃는지 부모님을 보면서 다 서운할 뻔했다고. 저도 결혼할 때 이렇게 신나는 신부를 처음 봤다면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울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웃고 있으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이 친구분도 참 밝으신 분이신가 봐요. 아유,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루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정동원 장민호의 파트너에 이어서요. 윙크의 천생연분 띄워드리고 그리고 윤수연의 꽃길까지 띄워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동원 장민호의 파트너, 윙크의 천생연분, 그리고 윤수연의 꽃길 듣고 왔어요.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번 사연은요, 익명을 요청하신 반지분의 사연이에요. 제가 26 되던 해였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교복 입은 아이들이 떠드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른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저는 그 현실이 너무 싫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PC방과 친구 자취방을 전전하며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지냈죠. 학교도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새벽 친구들과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담임선생님이셨죠. 담요를 건네시면서 제가 잘못한 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추울까봐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선생님은 아침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우유를 사주셨고 어떤 날은 김밥을 사주셨죠.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저를 찾으셨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에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던 제 손에 몰래 새 운동화를 지어주시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고 웃어주셨습니다. 그 운동화는요, 달아 없어질 때까지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회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에겐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저에겐 기적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엔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시절 선생님께 말로써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선생님,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서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 되셨는데 이때 진짜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로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남들한테는 진짜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이 사연자분한테는 기적 같은 이 삶, 이 삶을 또 못 가질 뻔했겠네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선생님이네요. 진짜 와서 너 왜 이래? 너 여기 왜 학교도 안 오고 여기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 추워? 밥은 먹었어? 뭐 이런 따뜻함. 근데 그때 당시에 어찌됐건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었을 테고 그렇게 방황할 때 옆에서 화를 내고 뭐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따뜻함,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거죠. 방황하는 친구들도 다 이런 따뜻함이 필요한 걸 텐데, 그렇죠? 근데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잘 지내고 계실까요?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자, 반짝이분께서 고마우신 선생님을 위해서 신청하신 노래 선물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조항조의 고맙소, 장윤정의 바람길, 그리고 이선희의 인연.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필터 샤워기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2부에서는요. 트로트 신곡과 명곡을 차례대로 감상해보는 시간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양지원의 그래야 인생이지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1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정체는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역시 사고가 나면서 청담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든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초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정체는 달래내고개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구간에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덕소산패부터 강일 사이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진천터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진천에서 증평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문희옥의 평행선 띄워드렸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지의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지의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김영희님께서요. 친구들이랑 고구마 심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드네요. 응디가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힘내자 친구들아! 오! 고구마를 지금 심는군요. 아, 지금 심으면은 이제 약간 그 가을 겨울쯤에 이제 캐는 건가? 그렇게 빨리 자라요 고구마가? 아유, 그것도 바닥에서 심어야 되니까는 이렇게 또 꿀초 앉아가지고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아유, 힘드실 텐데. 그래도 또 나중에 캐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0582님께서 부산 금곡동입니다. 응디, 전 오늘 출근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창밖을 바라보게 되네요. 퇴근하고 싶었어요. 아유, 저는 또 아유 뷰가 좋아서요. 아니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아름답게 비가 내려서요.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퇴근하고 싶어서. 그렇죠. 저 길로 우리 집을 가는 길인데 저 차를 타고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에, 힘내세요. 힘내시라고 제가 트로트 세 곡 신나는 걸로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세 곡 이어서 듣고요. 빛나는 신곡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박상철의 무조건 바꾸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신곡이 명곡이 되는 그날까지 빛나는 트로트에서 팍팍 밀어드려요. 빛나는 신곡 트로트. 오늘 빛나는 신곡 트로트에서 소개해드릴 곡은요. 에녹의 노가인데요. 4월에 꽃보러 갑시다 라는 곡을 발표했던 에녹 씨가 5월에 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참 부지런하시네요. 노래 제목이 노가인데요. 왠지 에녹 씨를 친근하게 부를 때 노가 하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머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뭐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히브리어로 노가는 밝게 빛나는 빛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대요. 에녹 씨가 섬세한 건 알고 있었지만 뭐 노래 하나를 준비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한 번에 담는 제목을 짓기가 쉽지 않은데 멋지십니다. 자 그럼 가사를 한번 보죠. 너의 사랑에 녹아, 너의 미소에 녹아, 너의 눈빛에 녹아, 너의 목소리가 녹아. 온통 녹네요. 아, 바질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올해 1월에 빛나는 초대석에 나오셨을 때 공개되지 않은 곡을 살짝 불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들려드릴 에녹 씨의 신곡 녹아였어요. 역시 우리 은비트랑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많네요. 이러면 더욱 힘을 내서 홍보 팍팍 해드려야죠. 조만간 또 한번 모셔서 이 곡을 라이브로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신곡 트로트는요. 추혁진의 어퍼치나 매치나인데요. 제목이 참 재밌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퍼치나 매치나 매 한 가지야. 그냥 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뭐 똑같아. 이런 뜻인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노래 제목이 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따라 부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추혁진 씨 신곡도 대박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가사 먼저 보죠. 인생이란 그놈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놈도 그 길을 모른다 하네. 세상은 뻘쭘하게 서 있지 않아. 저만큼 도망가잖아. 엎어치나 매치나 매 한 가지인데 아등바등 살 것 없더라.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등바등 욕심내지 말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담긴 노래예요. 추혁진의 신곡 엎어치나 매치나. 앞서 소개해드린 에녹의 노가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저는 빛나는 명곡 트로트로 돌아올게요.

빛나는 트로트에서 엄선한 트로트 명곡을 들어보는 시간. 이제는 전설이 된 완전 찐찐 찐 트로트 명곡과 함께합니다. 빛나는 명곡 트로트.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애창 트로트 감상하고 숨겨진 명곡도 발굴하는 시간. 빛나는 명곡 트로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최진희의 그대는 나의 인생인데요. 이 곡은 1983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예전에 KBS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가요계에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되셨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놓으신 적이 있어요. 선배님은 어렸을 때 노래하는 걸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가수를 꿈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오디션에 간다 그래서 선배님도 친구를 따라간 거죠. 막상 친구가 오디션에 참가하는 걸 보니까 선배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흔한 스토리죠. 친구분은 떨어지고 최진희 선배님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같죠. 이후에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사랑의 미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들려드릴 그대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데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를 오랫동안 자신의 길로 만들어가는 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내공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진희 선배님의 명곡 그대는 나의 인생 반제분들과 함께 들어보려고 준비했어요. 잠시 후에 들어보시죠. 이어서 소개해드릴 명곡 트롯은요. 홍원빈의 남자의 인생인데요. 트로트계의 원빈이라고 불리는 홍원빈 선배님의 대표곡이에요.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모델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트롯길을 걷고 싶어서 가수로 전향을 한 건데요. 원래 본명이 박태산이라고 해요. 홍원빈이라는 예명은 장윤정 선배님이 지어주신 거라고 하네요. 배우 원빈처럼 멋진 외모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홍원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남자의 인생. 아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힘차게 살아보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홍원빈의 남자의 인생. 앞서 소개해드린 최진희의 그대는 나의 인생에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빛나는 명곡 트로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진희의 그대는 나의 인생, 홍원빈의 남자의 인생 듣고 왔습니다. 2620님께서요. 오늘 점심은 매운 진미채 김밥과 시원한 국물이 있는 물줄면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만들어 먹었냐고요? 아니요. 사 먹었습니다. 남이 해주는 게 역시 제일 맛있네요. 근데 진미채 김밥 맛있겠다. 진미채 김밥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 흔한 메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물줄면은 뭐예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는 반짝이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줄면? 무슨 맛일까? 약간 그 물회 같은 느낌일까? 저 처음에 물회 얘기 들었을 때 물회가 뭐야? 회를 물에 빠뜨린 거예요? 어머, 그게 무슨 일이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물줄면도 똑같은 건가? 쫄면은 물에 빠뜨린 거겠죠? 뭔가 시원하게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번 기회 되면 먹어볼게요.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진해성의 불나방, 서지호의 불티나, 신승태의 사랑뿔.

0: 지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인증 스마트 앱.
2: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양지은의 하얀 나비 띄워드리면서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램프 구간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내부순환도 성산대교 방면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남양주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화도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먼저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로 고삼 휴게소 광장부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하기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 울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해운대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해운대 터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것처럼.
1: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에이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아,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아,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10번.
0: 피자 쿠폰. 오, 다음이요.
1: 좋죠.
0: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2: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3: 뭐야?
0: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많은 편이십니까? 혼자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때면 주로 어떤 걸 떠올리세요? 뇌 과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내가 자주 하는 생각에 맞춰 바뀐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대요.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더 자주 떠올리게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좋다 좋다 하면 더 좋은 기분이 들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 더 예쁘게 보이고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의 나를 키우고 있을 거예요. 삶이라는 꽃밭에 여러분을 지금 무엇을 심어가는 중이실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말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에 맞춰서 바뀐다고 합니다. 그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왜 그런 잔소리들 많이 하죠? 좋은 생각을 좀 해. 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좀 바라보라고.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도 좋게 둥글게 예쁘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뇌가 성장을 한대요. 우리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 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함께하는 2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꽤나 매력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

0: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의 주말 풍경 좀 한번 엿볼까요? 이국한님 주셨습니다. 창원에서 주셨어요. 이번 누님 목소리를 4시부터 6시 잘 듣고 있습니다. 멋진 주말 되세요. 창원에서 국한이가 아주 짧고 굵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국한님도 멋진 주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427님이에요. 뽀니 누님, 여기는 충남 금산입니다. 홍삼 공장이에요. 공장 식구들하고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홍삼의 향과 뽀니 누님의 목소리 합이 아주 최고입니다. 이 홍삼 향이랑 제 목소리가 합이 이렇게 최고인지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에서 이렇게 또 기분 좋아지는 문자 주셨습니다. 7542님, 급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 또 금여행 맛이 있죠. 역시 바다는 동해 아니겠습니까? 바다 본 것만도 좋은데 물회까지 먹어서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시면서 7542님 문자 주셨습니다. 메인으로 바다 보고 후식으로 물회 맛봐야죠. 엄청난 즐거움인데 그걸 오늘 즐기셨어요. 그리고 이영주님, 콩디, 저희 남편 김태호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어우, 암요. 축하해 드려야죠. 2년 전 시어머님께 신장 공여 수술을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회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호 씨, 건강이 최고인 거 알죠?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요. 하시면서 이영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김태호님 생일 맞이셨습니다.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고요. 오늘 오랜만에 고등어 조림을 해 먹었습니다. 맵고 진한 국물이 고등어에 잘 배서요. 밥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콩디 목소리 들으며 기분 좋게 소화시키는 중이라고 아주 소확행을 보내주셨습니다. 2757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김은실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선홍님의 문자를 좀 전해보겠습니다. 8년간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요. 이제 뭐 할까라는 고민 접어둔 채 라디오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콩디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 파이팅 중입니다.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선홍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충전을 하고 나면 모든 게 최상이라 여유 있게 더 잘 자신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쉬어가는 타이밍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홍님 좋은 소식 있으시면 바로 또 라라랜드 앞으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눈이 간지럽고 자꾸 기침이 나서 집 청소를 싹 했습니다. 바닥을 닦아도 닦아도 노란 송화가루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불 빨고 매트리스를 돌돌이로 미는데 매트리스에서도 송화가루가 묻어나더라고요. 기관지 예민한 분들 청소 한번 싹 하시기 바랍니다. 장난 아니에요. 4813님이 보내주셨어요. 더우니까 또 창문을 시원시원하게 열어두면 이 송화가루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저녁에 소개팅 갑니다. 콩디. 작년까지만 해도 이상형이 확실했는데 올해부터는 사람 안 가리고 다 만나보겠다 했더니 소개팅이 꽤 들어와서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만나고 오겠습니다. 대전에서 콩디팬 승봉님이 지금 마흔이시네요. 우리 승봉님. 8096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 이왕 마음을 열고 이제 소개팅을 좀 잘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또 이쁜 아름다운 반쪽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최선주님, 뽀니언니, 저는 지금 언니가 주신 커피 쿠폰으로 커피를 마시며 뜨개질 중입니다. 맛있습니까? 제가 드려서? 토토질 시간에 퀴즈 정답 외치고 받는 귀한 커피입니다. 요때 받으셨구나. 요즘 아들 녀석이 제 속을 상하게 하는 날이 많습니다. 언니 덕에 늘 회복되는 기분이에요. 사랑해요 하시면서 최선주님 보내주셨어요. 이 아들 녀석이 속을 꽤나 썩이나 봅니다. 그래도 풀 때가 있어서 우리 선주님 다행이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좀 만나봤고요. 8240님이 신청하신 곡 쿨의 운명 준비했고 이어지는 곡은 9863님이 듣고 싶다 원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멍 이렇게 두 곡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의 선곡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 오늘 청플리 첫 번째 주인공은 구혜원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클래식을 샘플링한 가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 의문이 들었는데 클래식 멜로디가 흐른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들은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고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시간 라라랜드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청플리에 신청을 해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한 신화의 T.O.P. 또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들리는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샘플링한 시아의 사랑의 인사. 우리 같이 노래에 빠져들어 보아요 콩디.

신화님의 청플리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신화의 T.O.P,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그리고 시아의 사랑의 인사,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 샘플링한 노래가 더 귀에 잘 들어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익숙함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구혜원님이 또 사연과 함께 노래 세 곡을 선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박재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남들 다 잠든 새벽 3시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하루를 시작하는 40대 애청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새벽에 하루가 시작되나 궁금하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배달해야 해서 일찍 움직여야만 합니다. 라라랜드가 방송되는 오후는 저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라디오가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제가 준비한 청플리는 고속도로 위에 보물상자 플리 되겠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졸음이 쏟아질 때 혹은 거래처 일로 마음이 답답할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라라랜드에서 꼭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3: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박재철님이 묶어주신 노래였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시면 좀 엑기스가 빠져있으면 아 그게 궁금하다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밝혀주셨어. 궁금해하실까봐. 유통업 하시는구나. 우리 박재철님. 남들 다 자는 시간대에 운전을 하고 어딘가로 장거리를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순간 잠이 올 수도 있고 쏟아질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재철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구혜원님 그리고 박재철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55님이 주신 문자예요. 인천에서 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시간입니다. 운행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인사를 한번 드려봅니다. 또 설레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1665님. 그리고 오늘은 배달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말도 바쁘지만 마음은 해피한 날입니다. 평상시는 마트 매장 근무라 라디오를 들을 수 없거든요. 늘 다시 듣기 하는 게 서운했는데 본방을 듣고 있습니다. 콩디 해피할 만하지요 하시면서 2309님 보내주셨어요. 늘 12시에 다시 듣기 들으시다가 본방 들으시고 이렇게 또 행복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09님의 문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수기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부안선도로 이정부 쪽으로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내부순환로에서는 양방면 연희램프 부근에서 각각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정체는 잠실대교부터 이후 여의하류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 4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노후지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양주요금소 부근 사고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서종부터 정체 심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팝.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아우 분위기 있는 이 연주곡 듣고 왔습니다. 모베라 블루스의 삽입곡. 브랜포드 마살리스 쿼텟의 멋진 연주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죠. 영화 음악이나 TV 음악에도 이분의 힘이 들어간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이 브랜포드 마살리스와 그의 오래된 팀메이트로 구성된 4인조 앙상블이었습니다. 영화 이 모베라 블루스의 장면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요. 이 연주곡만큼은 추억 어딘가에 흐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모베라 블루스는 재능 있는 이 트럼펫 연주가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영화 전반에 이 재즈 음악이 흐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음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푹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여행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5년 5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토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토보.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의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도토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5년 5월이 되겠습니다. 95년도 5월 둘째 주 차트 챙겨왔어요. 4813님이에요.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90년대 20대 시절 논산훈련소 가는 길에 듣던 노래들과 내무반에서 듣던 노래들이 자주 흘러나옵니다. 묘한 감정이 샘솟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걸요. 저도 그러하니까. 1976님, 1994년부터 96년은 나라에 충성하던 시절입니다. 나라에 충성했어, 이때. 같은 부대에 있던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냅니다. 토토본 듣고 있으니 그때 생각이 납니다. 비슷비슷한 사연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오늘도 커피가 걸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입니다. 1위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를 알려드리면 룰라입니다. 뭐 히트곡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1위 곡의 주인공이 바로 룰라라는 뜻입니다. 1위 곡의 글자 수는 이거 드려야 되나? 6글자 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완전 대힌트인데? 에휴, 드리죠. 힌트. 정말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싸바 싸바.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정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토보 오늘 12곡부터 확인해봐야죠. 라라라리라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는 너랑 헤어지고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남은 모든 꿈을 너에게 맡겨도 될까? 아니대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이번 주 10위. 너도 알지. 나는 항상 네 옆에 있다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 우리 같이 먼 길을 걸어가 보자. 장예진의 내게로 이번 주 9위.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10위 그리고 9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10위,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9위, 장혜진의 4개로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들을 때마다 그리워지는 목소리입니다. 고 서지원 씨. 벌써 30주기라고 하네요. 노래가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이어서 8위 곡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번 주 8위가 없습니다. 아시죠? 노래 두 곡이 공동 7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7위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는 말이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좋더라. 나를 향한 네 마음을 담아서 내 이름을 크게 불러줘 볼래? 박지원의 느낌만으로 이번 주 7위. 나는 말이다. 지쳐 쓰러져도 좋다. 왜? 네가 일으켜 줄 테니까. 너만 있으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최용준의 갈채 이번 주 7위. 너 진짜 나 두고 떠나는 거야? 너 이렇게 가버리면 나 혼자가 되는 거잖아.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가는 널 보면서 나 울고 싶지 않다고. 신여범의 너의 곁에 있고 싶어 이번 주 6위.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야. 그 고독이 나를 강하게 만들 거지. 잊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이번 주 5위. 나란히 7위에 오른 노래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고!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토토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열어보는 중인데 공동 7위였습니다. 참 반듯했어요. 외모도 반듯하고 성격도 참 반듯하고 우리 박지원의 느낌만으로 듣고 왔습니다. 보고 싶네요. 그리고 최용준의 갈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뭐 지금도 라디오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노래들이죠. 그리고 이 최용준 씨가 부른 갈채는 KBS 드라마 갈채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를 알려드리면 룰라가 되겠습니다. 룰라의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오늘은 힌트를 뭐 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싸바 싸바 엔젤을 찾아 싸바가 되겠습니다. 1995년 5월 주최 주 차트 1위 곡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4위 곡 이어서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는 말이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너는 꼭 지키고 말 거다. 너만큼은 나 절대 포기 안 한다.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이번 주 4위. 사랑은 말이다. 이거 재밌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하는 거다. 받으려고만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내 말 듣고 있지?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이번 주 3위. 그런 말이다. 4위고 그리고 3위고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여행 중이에요. 함께한 두 곡은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4위 곡이었었고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3위 곡이었습니다. 95년도 이 5월 차트에 또 아주 명곡들이 많네요.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 소개해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너는 말이다. 내가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내 눈물이 너를 지우기 전에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신승훈의 오랜 이별 뒤에 이번 주 2위. 나는 말이다. 너라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나 이제 조건 같은 거 안 따질게. 나만의 천사가 되어주겠니? 롤라의 날개 잃은 천사 이번 주 1위.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2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꽃도보 오늘 함께한 차트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였습니다. 2위 곡은 신승훈의 오랜 이별 뒤에 아우 아주 감미롭네요. 1위 곡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였습니다. 당시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1위 곡을 맞히신 분들 중에 제목을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용님. 여기는 제주입니다. 콩디. 오일장 와서 대파 모종 사들고 집 가는 길입니다. 마당에 심어두면 무럭무럭 자라겠죠. 저희 집 마당은 꽃이 아니라 먹거리로 초록초록하답니다. 먹장 하우스로 놀러오세요. 콩디. 아 가자 가자. 이혜용님. 오 가야겠습니다. 이 남친이 이 초록초록한 먹거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번 쏘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이혜옥님이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나 이이님 오늘 점심에 칼국수를 드셨대요. 크, 맛있겠다. 칼국수 시키면 보리밥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아 거기 가셨군요. 다들 보리밥 먹고 배부르다고 칼국수를 남겨서 제가 다 먹었거든요. 아 너무 과식을 한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빵빵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건너뛰어야겠습니다. 사마나 이이님 보내주셨어요. 또 이분은 남는 거, 남는 음식을 좀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고 오늘 저녁은 확실하게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 행렬로 인해 종로가 흥인지문에서 종각 사이 양방면이 내일 새벽 3시까지 통제됩니다. 또한 장충단길과 우정국로 등 역시 잠시 후 6시부터 통제될 예정인 만큼 주변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여주휴게소에서 이천 사이와 양재에서 양지터널 부근, 다시 동수원에서 북수원 사이와 더 가서는 부곡에서 반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으로 서종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11km 구간에서 정체 남아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광주 쪽으로 광주휴게소에서 동군지암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 심해져 있고요. 이후로는 천안부근과 다시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도휴게소 사이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벚꽃, 라일락, 그리고 철쭉이 지나간 자리. 그 다음에는 어떤 꽃이 한창이게요? 스테인들의 문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055님, 동네 아카시 꽃향기 달달한 향에 취해봅니다. 1076님, 아카시 꽃을 따서 음료를 만들 거예요. 이 향기를 인디에게 보내요. 3148님, 경기 광주 회덕동 탄천길을 걷는데 아카시나무가 곳곳에 있어요. 이 향기, 아이고 봉지에 담아갈 수도 없고 걷다가도 바람에 섞인 달콤한 향기에 고개를 딱 돌려보면 어김없이 아카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 꽃잎을 따먹기도 하고 줄기로 파마도 하고 잎을 하나씩 뜯으면서 좋아한다, 아니다 또 해보셨습니까? 야, 어쩐지 추억을 부르는 향기죠. 아카시 꽃향기가 점점 진해진다는 건 조금씩 조금씩 여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소로우의 인호진입니다.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아카시아 꽃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아카시 나무라고 하네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카시아 꽃, 하얀 꽃송이가 막 포도처럼 주렁주렁 달린 그 나무, 예. 그것의 실제 이름은 아카시 나무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카시아는 노란 방울 모양의 꽃이 피는 전혀 다른 종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와, 이렇게 또 알게 되네 싶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정확한 정보, 이것이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게 너무 또 새삼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스트인들이 아카시 나무, 아카시 꽃향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시는데 저는 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카시 이 나무 이름이 정확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네. 참 이 노래의 영향도 있겠죠. 아카시아 아가씨, 빛과 소금의 노래 덕분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아카시아로 알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집이 들어가는 골목, 그러니까 동네 어귀? 마을 어귀 같다. 거기 이렇게 지나갈 때도 달콤한 향이 나면 지금 이맘때 하얗게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풍성하게 피어있는 아카시 나무가 있거든요. 진짜 너무 향기롭고 그것을 본따서 또 향수도 나오기도 하죠. 그런 철이 되었습니다. 야, 그래요. 우리 스테인들이 보내주시는 꽃 이름만 봐도 아, 이제 5월이구나. 이제 5월 말이구나. 알게 됩니다. 자, 향기로운 방송이기도 하죠. 스윗드.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 생각하시면서 예,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2부에서는 또 음악의 향기를 따라 달리는 신청곡 하이웨이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우리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와, 사진 정말 분홍빛이 너무 예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9925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안녕하세요 인디. 신기한 아카시 꽃을 보아서 보내드립니다. 이런 색깔의 꽃은 처음 보네요? 붉은 아카시, 그러니까 붉은 아카시아 나무, 그죠? 하얀색이 아니라 분홍빛의 예쁜 빨간색의 아카시 나무도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좀 외워야 될게 잠깐만. 그러니까 빨간색도 있다. 이름도 지금 통성명도 이제 방금 시작했는데 아카시가 또 이렇게 이쁜 꽃이 또 있었네요. 아, 그렇군요. 9925님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한참을 들여다봤네. 진짜 이쁘네. 향기는 비슷할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아카시랑. 오. 그리고 0959님 평택 들판에는요 선들선들 시원한 바람이 불고 논에서는 트랙터로 모내기 준비로 한창입니다. 아카시 군락지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 향기를 들여마시니까 행복이 밀려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하니까 더더 행복합니다. 가 정말 그림이 그려집니다. 눈으로 봐도 이쁘고 코로 맡아도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카시나무 찬양으로 시작했네요. 노래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기쁨을 만끽하게 박지윤의 봄눈 그리고 우효의 민들레 함께 듣고 오시죠.

박지윤의 봄눈, 우효의 민들레, 이렇게 꽃이 생각나는 노래 들으면 더 기분 좋죠. 뭔가 바쁜 일상 속에 선들선들한 휴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우리 스트인들의 사연 또 만나볼게요. 최종욱님, 인디, 지인이요, 오이소박이 김치를 담가주셨어요. 흰 밥에 오이소박이 얹어서 한입 먹으면 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만든 것보다 누가 만들어준 반찬이 제일 맛나더라고요. 야, 이제 시각과 후각을 만족시켰으니까 이제 미각을 완벽하게 채워주네. 오이소박이 김치 저도 요즘 최근에 어머니께서 담궈주셨었거든요. 오이김치를.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도둑인 거예요. 그것에 그냥 김에 그냥 밥 뚝딱 먹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동의난 거죠. 그래서 아들, 오이김치 또 담궈줄까? 그래서 예, 예, 그랬어요. 강아지처럼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이김치에 저는 깻잎김치 그거 두 개로 그냥 밥 끝냅니다. 정말 맛있죠? 정옥님과 너무 마음이 통해서, 예. 아, 입에 군침을 흘렸네. 예, 그리고 박혜진님, 인디, 유유. 대학 기숙사 생활하는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밥 먹으러 간다고, 나중에 전화 준다고 그러고 끊었는데, 섭섭해요. 6일 만에 통화였는데, 전화는 다시 하겠죠? 엄마를 잊지는 않겠죠? 아, 그래요? 평소에 전화를 자주 하는 아드님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좀 새로운 학기 친구들 그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좀 건너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죠. 나중에 분명히 또 살갑게 전화해서 엄마 그때는 그렇게 그렇게 썼고 정말 나중에 전화할 수밖에 없었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아들? 그래 괜찮아 괜찮아. 마음은 또 이렇게 숨기면서 말씀을 해주시겠죠. 지금 또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진우션과 엄정화의 말해줘. 그리고 아들 전화 기다리다가 지치는 것 같네요.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듣고 올게요.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크러쉬의 나빠 듣고 왔습니다. 스윗드라이빙우진입니다. 토요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539님 사연 미리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늦은 나이에 영어 배우겠다고 일주일에 한 번 화상통화를 합니다. 근데 영어는 안 늘고 머리는 부웅 뜨고 당황의 연속이에요. 웃자죠? 중도 하차해야 할까요? 공부는 역시 어렵네요. 괜히 시작한 것도 같고 실력이 안 늘어요. 스피드가 안 나요. 하셨어요. 아,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어디서 듣고 본 거는 많아서 목표는 엄청 높죠. 한 달

완성 한 달이면은 막 프리 토킹 막 자유롭게 될 것 같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착 주어 수로 뭐 목적어 딱딱딱딱딱딱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 어제 배운 게 뭐였더라? 보이였나 거리였나 이러고 저도 아 뭔 좀 공부 좀 할라 치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서 난감하고 나를 자꾸 비하해. 이거 안 되겠구나. 괜히 시작했다. 돈만 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다. 뭐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죠? 근데 그 뭔가 과정을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상통화까지 하는 적극적인 배움의 길을 들어서셨잖아요. 5539님. 그러면 그거 하나 뭐 하루에 10분? 뭐 하루에 30분? 뭐 이 정도 하면 그 과정에만 충실히 예, 난 이거를 해냈다. 요 20분 채워서 잘했다. 요거에 만족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남는 게 좀 생기더라고요. 꼭 목표를 정해놓고 막 남이랑 비교하고 아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지 마시죠.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영어 좀 못하면 어때? 저도 영어 못하잖아요. 방송 듣다 보면 기본적인 Are you happy? 예,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5169님 모처럼 아내와 쉬는 날이 같아서 충북 진천에 있는 초평호 출렁다리에 다녀왔어요. 309m의 출렁다리를 걸으면서 바라보는 이 탁 트인 호수 풍경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농산물도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토마토랑 오이, 브로콜리를 잔뜩 사왔습니다. 아내도 좋았던지요. 가을에 또 가자고 하네요. 와, 우리 스테인들 그 출렁다리 다녀오셔서 사진도 보내주시고 막 그럴 때마다 오 대단하시다. 아 저도 물론 뭐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에 뭐 예, 저기 안 하고 싶어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309m 와, 그 용기 대단하시고요. 아울러 이렇게 소풍 다녀오듯이 예, 부부와 같이 다녀오시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겠다. 부럽습니다. 가을에 또 가면 이제 단풍이 펼쳐진 그 호수 풍경. 야, 또 기가 막히게. 그죠? 같은 지점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진 찍는 거. 이것도 한번 해 보시면 기록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래 준비했습니다. 토이의 그럴 때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그리고 권진원의 노란 풍선 듣고 오죠.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옥상 달빛에 노래할게 듣고 왔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 우리 처음 보는 아이디 EMIT님입니다. 친구가 106.1을 들으라고 한 이유가 있었군요. 제가 전부 아는 노래가 나오고요. 아련한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소 지으며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런 정겹고 익숙한 곳이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입니다. 106.1 많이 사랑해 주세요. KBS 이라디오예요. 아, 닉네임을 외우려고 EMIT, 이미트, 예, EMIT. 이게 내뿜다, 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emigration, 출국. immigration은 입국. 여기서 에미트, 내뿜다, 내보내다 이런 건데 어떤 의미로 닉네임을 지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러게 EMIT 다른 의미가 있나? 이렇게 또 집요하게 또 이렇게 파고들게 됩니다. 좋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춘천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서안동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원 휴게소 부근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인제터널 부근 2차로에는 여전히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이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와 부곡에서 반월터널 부근, 다시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한남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와 안성분기점 부근,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사랑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캔디맨의 일기였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제 고민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쭉 직진하는 거예요. 신청곡 하이웨이. 우리만의 뮤직 드라이브 떠날 준비 되셨으면 자, 박수 세 번 시작.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와 한병 혈당차 히핏을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방석을 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할게요. 쇼리 실라!

0: 자부심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우리의 저녁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감각을 깨우는 드라이브 사운드. 신청곡 하이웨이.

0: 음악의 불빛 따라서 신청곡 하이웨이 귓가를 스친 달콤 쌉싸름 A music music start
1: 어려웠다 김현주님 요즘 해지고 러닝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뛸 때는 이 노래주 SES의 달리기 완벽하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연이다 틀어드려야겠다 3064님 수학여행 시즌이군요 제가 일하는 테마파크에 고등학생 단체 예약이 많은 요즘입니다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신청합니다 중학생 때 짝꿍이 노이즈를 좋아해서요 저도 좋아하게 된 노래입니다 오 짝꿍이 어떤 한 연예인 좋아하면 막 책받침 뭐 그냥 브로마이드 뭐 노래 할 것 없이 그냥 다 전파를 하죠 같이 듣다 보면 나도 좋아집니다 임현수님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주말 반납하고 공부하러 도서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걸어가요 오래 걸려도요 걸을 맛이 나네요 투투의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 맞죠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지루한 일 이런 것도요 우리 관심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거기 온통 뺏기거든요 그러면 즐거운 거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SES의 달리기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투투의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

저녁 공기를 가르는 신청곡 하이웨이, 듣고 오신 노래들은 SES의 달리기,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 투투의 네가 내 것이 돼갈수록 이었습니다. 7772님, 사랑하는 신랑 생일이었어요. 생일을 맞이해서 야구장도 다녀왔습니다. 여리띠, 여리띠?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신청곡은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이어. 사랑하는 신랑 생일에 여리띠. 아마도 여리띠는 열이 나신 건 아닌 것 같고 애칭인 것 같아요. 뭐 주열씨나 기열씨나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랑스럽게 여리띠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또 써주셨어야 되는데. 네, 맞겠죠? 난 참 이런 거 잘 모르겠도. 어쨌든 예, 행쇼. 예. 6412님, 매일매일 편지를 보냈던 친구가 생각나는 5월입니다.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 신청곡은요,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입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5월마다 생각나는 그 친구, 근데 신청곡은 어땠을까? 좋아하셨나? 이루어지질 않았나? 그죠?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6412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게시판으로 김윤지님, 가족과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곱창을 맛있게 먹고 부모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술도 한잔 하셨습니다. 저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대리기사 역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와, 드디어 하게 됐죠. 와, 대단하시다. 부모님께서 이제 윤지가 운전해서 편하게 집에 가네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뿌듯하고 뭉클했네요. 아이유의 좋은 날 들려주세요. 와,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진짜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으셨을까. 우리 윤지가 나 술 한잔 했는데 딱 데리러 와가지고 나 편하게 왔다니까. 지하철 안 탔어. 너무 좋아. 우리 윤지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자,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그리고 아이유의 좋은 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아이유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0713님, 조카가 생겼어요. 사람이 그렇게 작을 수 있다니, 저도 그렇게 작은 아이였던 적이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질 것 같아서 조심조심 만져요.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들려주세요. 조카가 생겼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죠? 아, 태어나자마자 보고 아우 이쁜데 어떻게 만져 그랬을 것 같아요. 금세 무럭무럭 클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고 조카는 귀하게 커갑니다. 이원형님, 주말에 일하면서 듣는 스윗드라이브는요, 사랑입니다. 혹시 이 노래 신청될까요? 윤현석의 러브요. 참고로 저는 주중에 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인디. 그쵸. 아, 이제 제 스타일을 안 하셔가지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인디 걱정하지 마세요, 주말 주중에 쉬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 고맙습니다. 윤현석의 러브 아주 좋은 노래인데 노래 신청도 감사해요. 대기리님,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낡아서 도배를 새로 하려고 합니다. 짐 정리부터 하면서 아유 이 손이 바쁘네요. 멋진 노래 한곡 들려주실래요?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아, 올해 계획을 딱 하셨군요. 더워지기 전에, 봄에 날씨 좋을 때, 그래 새 집 만들자. 도배 딱 멋있게 하고 또 새 집에 들어서 딱 또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 아, 큰일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차근차근 잘 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와중에 저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윤현석의 러브, 그리고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토요일 2부 신청곡 하이웨이 덕분에 아주 잘 달렸습니다. 이만 마무리할게요.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신청곡 하이웨이 참여를 원하시면요, 사연과 신청곡을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조동익의 함께 떠날까요? 남겨놓고 갈게요.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모처럼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들이 많았던 도로 위로는 이제 정체가 더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체는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해소되겠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광암터널 부근에서는 3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는 1시간 사이 빠르게 풀려가면서 현재는 양방면 서초에서 반포 사이로만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도 이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만 정체 남아있고요.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도심에서는 연등 행렬로 인해 종로가 흥인지문에서 광화문 사이 양방면 그리고 장충당길과 우정국로 등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종로 주변으로는 정체가 심한 만큼 먼 곳에서 미리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사랑에 빠졌을 때나 꿈꾸던 일을 이뤘을 때 감격, 기쁨, 희망 같은 것이 넘쳐오를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다, 마음이 부푼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슬플 때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답니다. Avoir le cœur gros. 직역하면 심장이 커졌다, 부풀었다 정도가 되는데요. 가슴이 슬픔으로 꽉 차올라서 미어질 것 같은 상태를 뜻한답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의 크기는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더 넓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누군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죠.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넓고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무입니다.

0: 에이스 오브 베이스 더 사인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5월 16일 토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죠. 뭐 갱년기 때문이라는 건조한 부연 설명도 듣곤 하는데 이게 꼭 호르몬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살아오면서 뭐 이런저런 슬픔을 겪어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느 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이제 감성이 더 풍부해지고 예, 여유가 더 생겼다는 얘기죠. 예, 품이 넉넉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눈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요, 아, 저 장면에서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한바탕 속시원히 막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난주에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럴만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너무 펑펑펑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뭐 당황스럽다라기보다는 참 다행이다. 예, 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예, 그래도 영화관에서는 뭐 이렇게 뭐 눈물 같은 거 좀 훔쳐도 되잖아요. 예, 근데 뭐 공공장소에서 이런 데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데서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다행이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호르몬 탓 같기도 해요. 자,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빠 SOS 813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말 하나에 가슴이 물들고 미소 하나에 얼굴이 물들고 배려 하나에 마음이 물든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길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네요. 예.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물들고 미소의 한 모금에 얼굴이 물들고 예. 배려 하나에 마음이 물든다. 와, 멋진데요.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황미정 씨,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나가서 사 먹으면 양도 너무 적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목살을 집에서 구워 먹었는데요. 남편이 바닥에 기름 다 튀었다고 밀대 청소를 10번 이상 하는 거예요. 냄새난다고 막 창문 열고 잔소리하고, 내 집에서 내가 고기 좀 구워 먹은 게 이렇게 눈치 보는 일인가요? 보통 반대 아닙니까? 네. 보통 남편들이 예, 고기 굽는다고 막 그냥 이것 고기만 구우면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어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집에서 고기를 먼저 구워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고기를 예, 좋아하지도 않고 예, 뭐 즐겨 먹지도 않기 때문에 예. 누가 뭐 산다고 하면 가요. 네, 사준다고 하면 가서 먹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내키진 않아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 아니, 그러게. 진짜. 고깃값이 또 꽤 올랐어요. 예, 네, 밖에 나가서 드시면 뭐, 네 가족 기준으로 해서, 예. 네, 조금 드신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20만원은 들거든요. 예, 진짜, 아예 돼지고기로 해도, 예. 왜냐면 1인분 가지고 못 먹어요, 한 사람이. 2인분은 먹어줘야 돼요. 뭐 이것저것 뭐 찌개도 시키고 뭐, 그러면 거의, 예, 거의 한 20만원 돈 될걸요? 예. 1184님, 오늘은 유모차에 탄 아기를 봤습니다. 이제 이가 두 개 났다는데, 졸음이 가득한 눈을 하고서도

그런 순수하고 순진한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을 하겠습니까? 자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한테서는 잘 볼 수가 없으니까 다 같은 어른이고 뭐 예. 아기들이 가장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기들도 딱 알아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순수함 자체로 무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존재를 알아본다니까요. 예. 1184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봤나 봅니다. 제가 그 아기를 보진 못했지만 예, 그 얼굴과 미소가 상상이 되는데요. 예. 7666님이 신청하신 Baltimore, Tarzan Boy 듣고요. 보니엠입니다. 해피송.

7666님이 신청하신 볼티모어와 타르잔 보이 그리고 보니엠 해피송 두 곡이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283님. 사랑니 빼고 와서 오늘은 유동식만 먹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매복이고 피도 많이 났으니까 사흘은 조심하라는데 떡볶이 먹고 싶어요. 유유. 예, 아프긴 한데 식욕은 그대로라 내 자신이 놀랍습니다. 못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더 식욕이 돋는 거예요 원래. 예, 그러지 않나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좀 살살 드시면 안 되나? 더 감질맛 나고 더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아, 뭐 놀라우실 것까지야. 그냥 그 식욕 그대로 아닌가요? 아, 김민지 씨, 그냥 무심히 듣다가 귀에 와서 콕 박힌 곡 신청합니다. 또 마셜 터커 밴드의 Can't You See 신청하셨습니다.

3033님이 신청하신 리조 주스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5148님, 아들이 제 생일날 케이크를 사왔어요. 굳이 제가 안 먹는 치즈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지가 먹고 싶은 걸로 사왔대요. 그러면서도 온갖 생색을 다 내는 모습이 꼭 우리 남편 같았습니다. 역시 피는 어디 안 갑니다. 아니, 남편까지는 됐다고. 근데 아들내미까지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아니 그렇 뭐 케이크야 본인이 좋아하는 거 사왔다 쳐.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 저기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서 뭐라도 사왔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생일을 예 두 분 다 이렇게 나이트메어로 만드십니까? 정말 진짜 생색은 또 왜 내는 거야? 그래도 남편보단 낫죠. 아들이 꼭 우리 남편 같았어요. 하는 게 아 참 왜 이렇게 짠하지? 아 5148님한테 제가 예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치즈케이크, 엄마가 치즈케이크, 그러니까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 그죠? 예,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예, 평소 때 이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아니면 물어봤어야지. 1712님. 캠핑 와서 조용한 곳에서 듣고 있네요. 예, 별이 과장 좀 보태서, 축구공만 합니다. 아내와 라디오 들으며 이 풍경을 즐기고 있네요. 오랜만에 휴식이라 더 값진 시간입니다. 야, 축구공만 하겠네요. 예, 그리고 훨씬 더 가까이 보이죠. 예, 달도 그렇고. 야, 자, 레이디 가가의 예, Always Remembers This Way 신청을 하셨습니다. 실크 소닉의 Leave the Door Open까지 두 곡 듣죠.

1712님이 신청하신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 This Way 들었고요. 실크소닉 Leave the Door Open 이어서 들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970님, 처음 사연 보내는 것 같아요. 그윽한 목소리에 반해서 일기 쓰다가 보내봅니다. 내일도 귀엽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과 하루를 보내야 해서 곧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신청곡은 글렌 메데이로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맞나요? 참고로 제 신랑과 저는 5살 차이여서 가끔 세대 차이가 나는데요. 이 노래는 둘 다 좋아합니다. 저 뭐 예를 들면 연상이신가? 5살 연상이시면 뭐 7970님이 13살 예, 제가 6학년 때 처음 이 곡을 접했거든요. 예. 13살이었는데 뭐 고등학교 5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네요. 예, 18. 그럼 뭐 충분히 음악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런 세대죠. 예.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윽한 목소리입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한 이미지는 아니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어때요, 그죠? 사람이 다면적인 거지. 목소리만 뭐 그럴 수 있고 표현을 뭐 귀엽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행간에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보내시는지 느껴집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든 이게 밤이 되면은 뭔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시선이나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자, 신청하신 곡 듣죠. 글렌 메데이로스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4: 이양약품.
5: 정혜승씨 오랜만에 왔네요. 드림팝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성함 뵈니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클라이맥스의 I Miss You 신청을 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 드림스 여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일대에서 연등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사는 내일까지 이틀간 열립니다. 현재 교통통제 구간이 많습니다. 밤 9시 반까지는 연등 행렬이 진행될 텐데요. 동국대에서 흥인지문, 또 종로 1가, 그리고 조계사까지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입니다. 또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종로 1가,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사이 역시 자정까지 전면 통제가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행사장 주변길이 연등 행렬 관련으로 부분 통제되고 있어서 통제 협조에 잘 따라주시고요. 버스 우회 정보도 잘 확인해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 정체는 모두 해소가 됐고요.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아 맞아. 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1: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1: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열일이.

0: 에드 시런 Shape of You, 김인미씨 1570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드림 팝 꿈의 극장 드림 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 시어터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3년에 개봉한 모나리자 스마일입니다. 배경은 1950년대 미국 동부의 명문 여자대학 웰슬리. 미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이곳의 목표는 학생들을 현모양처로 길러내는 것인데요. 결혼만이 여성 최고의 목표이자 최상의 행복이라 믿는 학생들 앞에 어느 날 미술사 교수 캐서린이 나타나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스스로가 원하는 삶인가요? 이미 정답이 정해진 교실에서 정답이 없는 낯선 질문을 던지는 캐서린. 그녀는 학생들의 세계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 여러 테마를 엮어낸 연주곡부터 듣고 오죠. 음악감독 레이첼 포트먼의 스위트.

조심해요. 얕보이는 순간 밟히기 마련이니까. 캐서린이 명문 여자대학 웰즐리에 부임한 첫날 동료 교수로부터 들은 서늘한 경고입니다. 아마 그녀는 캐서린의 앞날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네요. 콧대 높은 명문가 엘리트 여성들은 캐서린에게 한채 틈도 허용하진 않습니다. 여성의 고등교육은 귀부인이 되기 위한 신부 수업일 뿐, 그 너머의 세계를 가르치려는

젊고 자유롭고 진취적인 미술사 교수에게 그들은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죠. 미술에 대한 감상이나 느낌마저 책에 나온 그대로 암기하는 학생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감정이 녹아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학생들의 모습에서 언뜻 모나리자의 미소가 보입니다. 캐서린은 결심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사유하고 자신의 삶을 직접 견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고요. 그래서 이 배움의 끝엔 결혼이라는 단 하나의 종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수만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 아이들에게 그것을 꼭 알려줘야겠습니다.

여성의 사명은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전통을 계승할 아이를 낳는 것. 그녀의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은 여성의 타고난 역할을 위협한다. 학생들의 신랄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내 신문에까지 대서특필할 줄이야. 학생도 학교도 캐서린을 끊임없이 압박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힌 귀한 유물을 발굴하듯 학생들 마음 한구석에 묻혀있던 꿈을 캐내기 시작하죠. 너희가 배운 시는 남편 셔츠를 다릴 때나 읊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배운 물리학은 고기 근수를 계산하는 데나 사용되겠지. 때로는 이렇게 굴삭기로 땅을 파내듯 거칠게 몰아붙이는가 하면, 내가 정말 스스로 로스쿨에 가길 원한다면 나는 끝까지 너를 도울 거야. 또 어느 순간엔 세밀한 붓으로 유물에 쌓인 흙먼지를 살살 털어내기도.

거죠. 캐서린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색으로 그 삶을 채워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누군가가 그려둔 밑그림은 지우고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가 캐서린이 원했던 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로스쿨에 합격하고도 결국 결혼을 선택한 제자 조안. 캐서린은 그 눈부신 아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히는 것이 못내 실망스러운데요. 화를 내는 캐서린에게 조안은 말합니다. 아내로 엄마로 사랑하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원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 건 교수님이셨잖아요. 제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교수님은 주부를 어떻게 보시나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선생님의 고정관념은 그대로죠? 캐서린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모두가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강요 없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학교로, 누군가는 화실로, 또 누군가는 가정으로. 아이들은 각자가 고른 저마다의 길 위에 섰습니다. 이제 캐서린도 웰슬리를 떠나 다시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해야죠. 학교의 규율을 깨고 자전거를 타고 달려나와 캐서린을 배웅하는 제자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의 얼굴에선 더 이상 정해진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03년에 개봉한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이었습니다. 영화 OST 중에서 세 곡 들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주인공 캐서린 왓슨의 주제가처럼 들리던 곡이죠. 시리 부른 모나리자. 이어서 들으신 곡은 You Belong To Me. 영화 속 무도회 장면에서 토리 에이모스가 직접 등장해 부른 곡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엘튼 존, The Heart of Every Girl. 엘튼 존이 이 영화를 위해 만든 곡이고요.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모든 여성에 대한 찬사를 담았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4155님이 신청하신 곡, 토리 켈리의 Unbreakable Smile 들으면서 오늘 드림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가제보 I like Chopin 들었습니다. 김승희 씨, 김준자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516님, 저는 여행에 취미가 없어요. 그동안 여러 번 다녀왔는데 엄청난 재미도 감흥도 감동도 느끼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긴 휴가를 받아도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선 이걸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행이라도 가래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516님이 이게 좋으시면 이걸 하셔야죠. 아니 여러 번 여행을 가셨는데 재미도 감흥도 감동도 못 느끼셨으면은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여행 만능주의가 좀 있어요. 그죠? 예. 여행을 가면 뭔가 마음이 좀 넓어지고 트이고 예,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거란 그럴 수도 있죠. 예,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여행이 안 맞고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시간이 막 이렇게 주어졌는데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항상 그러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행이라도 갔다 오라고. 근데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 아니면요. 그죠? 저는 동의합니다. 예. 자, 51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페는 가시죠? 2630님이 신청하신 피보 브라이스 로버타 플렉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듣고요. 플라시도 도밍고 존 덴버 Perhaps Love까지 듣죠.

피버 브라이슨 로버트 플렉 Tonight I Celebrate My Love 2630님이 신청하셨고요. 플라시도 도밍고 존 덴버 Perhaps Love 들었습니다. 7339님 요양원에 가서 우쿨렐레 연주로 할머님들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해드리고 왔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나고 참 보람있는 시간이었답니다. 아유 얼마나 예 많이 생각나셨을까요.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신청하셨네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7: 김우경 씨,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제가 라디오를 하루 종일 듣는데 여기서 듣는 청취자 사연이 제일 재밌어요. 상호님 코멘트도 재밌고요. 레이디웨이드의 나이스 드림 신청합니다. 아, 진짜로요? 정말로요? 신청곡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토요일 밤 끝곡 김우경 씨가 신청하신 라디오헤드의 나이스 드림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취미를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소모할 수 있는 취미,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취미, 몸을 힘들게 하는 취미. 먼저 운동처럼 몸을 힘들게 하는 취미는 호르몬을 건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 삶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요. 뜨개질이나 퍼즐 맞추기처럼 무념무상으로 반복하는 취미가 있으면 생각도 비울 수 있고 결과물이 완성되면 자기 효능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감상이나 영화 보기 같은 감정을 소모할 수 있는 취미는요. 일상생활을 하며 쌓인 부정적 감정들을 소모시킨다는데요. 한 주 동안 쌓인 나쁜 감정들을 털어내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딱 2시간만 집중해서 즐겨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취미는 사랑, 가을방학의 노래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와, 취미도 종류별로 내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역별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 알게 됐어요. 취미야말로 우리가 일에서, 의무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일부러 이런 취미에 시간을 배분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번아웃 될 수 있거든요. 1142님, 저 원래 밤 10시도 되기 전에 일찍 자는 스타일인데요. 차박 여행을 시작하면서 밤 공기의 낭만을 즐기느라 처음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매일은 못 듣지만 차박할 때는 꼭 들을게요. 와, 차박과 함께하는 밤 그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차박하면서 밤 그대 듣고 싶네요. 불가능한 꿈이겠죠? 박선홍님, 피아노 말고 악기 하나 연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노년에 독학으로 단소를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리코더까지는 그냥 불면 소리가 나는데 단소야말로 이게 불어도 소리가 안 나는 악기라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고요. 입술을 이렇게 펴고 어떻게 바람을 넣으면 되는데 우연히 성공을 몇 번 하긴 했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렵게 낸 소리는 참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요. 선홍님, 어렵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시면서 엄청 몰입하고 행복하실 것 같아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얘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댕그네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1279님, 아내가 동창들과 호캉스 갔어요.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는데, 여보, 나 사실 지금 치킨 시켜서 맥주 먹고 치킨 양념에 밥까지 볶아 먹었더니 천국에 있는 것 같아. 당신 없이도 행복해서 내가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시고 열심히 즐기시고 비밀로 하세요. 그리고 아내 돌아오시면 너무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했다고 말해주세요. 아내분이 엄청 좋아하실걸요? 4931님, 아내 생일이라 금목걸이 선물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좋아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당신한테 돈이 어디 있었어? 하는 거 있죠? 순간 둘러댈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솔직하게 비상금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알겠어 하는데 왜 이렇게 찝찝하죠? 찝찝하시죠? 네. 근데 되게 4931이 진실하시네요. 순간적인 진실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래도 아내분이 안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아내의 사랑이 지극해요. 그 소중한 비상금으로 금목걸이를. 대단하십니다. 5085님, 휴대폰에 자꾸만 그리스식 만능 소스라는 게 뜨길래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오이, 마늘, 딜 등을 넣고 섞으면 되는 간단한 레시피인데요. 연예인들이 극찬한 소스라는데 전 극찬까진 안 나오더라고요. 자주 만들어 먹으려고 채칼도 좋은 거 새로 샀는데 과연 오늘 이후로 제가 이걸 또 만들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채칼은 다른 요리할 때 써야 할 듯해요. 유행한다고 다 내 입맛에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들도 사람마다 되게 반응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채칼이야 어디든 쓸 수 있죠. 잘 장만하셨습니다.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6016님, 5686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하동균이에요. 그녀를 사랑해줘요. 7827님 청해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봄은 늘 짧아서 아쉽죠. 정신 차려보면 어느덧 여름의 화끈한 기운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봄 축제 장소로 여행지를 정해봤습니다. 이곳은 산나물 축제가 열리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아리랑 시장인데요. 특유의 활기가 느껴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정선의 농부들이 직접 수확한 향긋한 봄나물들과 몸에 좋은 약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기름 냄새가 솔솔 난다 했는데 이게 강원도의 대표 간식 수수부꾸미 맞죠? 모양은 조금 투박하게 생겼지만 겉바속촉 엄청 맛있네요. 입가심도 했겠다. 강원도 대표 음식인 막국수나 감자 옹심이로 배를 두둑하게 채우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보자고요. 청아한 물소리가 들리는 이곳은요,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유지태 씨가 강물 소리를 녹음하던 아우라지인데요. 아우라지는 두 물줄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애틋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정선아리랑의 탄생지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는 그럼 세차게 흐르고 있는 이 강을 건너 반대편으로 가볼 건데요. 강물 바로 위에 평평한 돌들이 쭉 이어져 있는 징검다리로 사뿐사뿐 건너도 되고요. 강과 숲이 어우러져 있는 이 풍경을 멀리서 내려다볼 수 있는 출렁다리로 건너도 되는데요. 저는 낭만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징검다리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반대쪽으로 넘어오니 이곳만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팔각정이 있네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서 여기 앉아 잠깐 휴식을 취하고요. 마지막 목적지인 화암동굴로 발길을 옮겨보겠습니다. 화암동굴은 과거 금을 캐던 광산의 실제 갱도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동굴 입구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입구에 도착하니 커다란 안내도가 눈에 띄는데요. 금맥 따라 365, 동화의 나라, 금의 세계, 대자연의 신비까지. 코스가 많은 거 보니 딱 봐도 동굴 안이 꽤 길어 보이는데요. 끝까지 둘러보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도 다행히 동굴 안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두컴컴한 분위기가 아니고 실내의 전시장 같은 느낌이라서 귀여운 조형물들이 있는 곳 앞에서 사진도 찍고 상부갱도와 하부갱도를 연결하는 계단에 쭉 내려가서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천연 종류석과 석순을 감상하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5567님, 아이들 데리고 양산에 있는 캠핑장 왔어요. 작은 계곡 옆에 텐트 치고 쉬는 중인데 선선한 바람과 물 흐르는 소리 덕분에 제대로 힐링했습니다. 지금은 불멍 중인데 고구마 넣어둬서 익으면 먹으려고요. 아, 그냥 사실만 적어놓으신 것 뿐인데도 왜 이렇게 행복해지죠? 저 완전 대리만족입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푸르른 5월 또 6월까지 너무 더워지기 전에 정말 텐트 치고 쉬고 또 캠핑하고 이러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조정익님, 여주 글램핑장에서 불멍하며 라디오 들어요. 참 좋은데 옆 텐트 커플 지금 1시간째 말다툼 중이라 그만하라고 말리고 싶네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감성에 촉촉하게 젖고 싶은데 한편으론 커플이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시간째 말다툼,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오랫동안 말다툼을 하지 않겠어요? 볼륨만 조금 낮춰주면 좋겠네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Nothing Better 전해드릴게요.

I'm in love, 나르샤, 정성화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Nothing Better 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이선혜님, 아빠가 며칠 전부터 식사를 잘 못하셔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온다는데 집안 분위기가 무겁네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TV 봐도 즐겁지 않네요. 몇 년 전 큰 수술 하셨었는데 그저 아무 문제 없게 바라고 있어요. 정말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아프고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전까지가 정말 정말 너무 초조해집니다. 선희님, 아버지가 별일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오종현님, 아내가 일하면서 육아랑 살림하고 요즘 넷째까지 임신 중인데 입덧도 심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속상해요. 아이고, 넷째라니. 진짜 애국자 중에 애국자이십니다, 두 분.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하죠? 와, 종현님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텐데 그래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안아주세요, 우리 아내님. 아이고, 이 넷째. 순산할 때까지 건강하시길 응원 드릴게요. 2412님, 오늘 제 40번째 생일인데 혼자 삼겹살 구워 먹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외로워서 눈물 한 바가지 흘렸을 텐데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가기 전에 유디에게 축하받고 싶네요. 아, 혼삼. 꿋꿋하고 당당하고 멋집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0번째 생일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또 펼쳐질 40대 인생이 빛날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소녀시대의 봄날 전해드릴게요.

0: 소개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커버의 Tonight, 유재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밤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재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예요. 4355님, 어느 순간 침묵이 일상이 돼버린 가족 단톡방.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 한 가지씩 행복했던 일을 적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런 걸 왜 하냐고 아이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하루 일상을 공유하며 한 번 더 서로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와,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가족들끼리도 일부러 이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같이 그냥 살아가는 게.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나씩 좋았던 일 나누면 대화거리도 더 많아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님, 중학생 딸에게 매주 재활용 쓰레기 버리면 용돈을 주는데 이번 주는 재활용이 없어서 이번엔 그냥 줄게 라고 했더니 인생에 그냥은 없어 이러면서 안 받네요. 와, 우리 중학생 딸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면 벌써부터 이 자본주의의 원리에 너무 길들여진 건가요?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왜 용돈을 받느냐, 이 당당한 태도. 저 같으면 당연히 받았을 것 같은데. 존경합니다, 우리 중학생 딸. 장나라의 기도, 6316님 신청곡이에요.

항상 조용하던 윗집에서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길래 뭔 일인가 했는데 윗집 사는 분이 지금 손주가 놀러 왔다고 며칠만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미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예전 우리 집 애들 어릴 때도 생각나서 아기 과자랑 쪽지 써서 윗집 문에 걸어두고 왔어요. 와, 9599님 천사시네요. 이런 천사들만 가득한 세상에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때가 지나가면 또 이때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신 게 참 배려심이 대단하세요. 3764님, 4살 쌍둥이들 요즘 부쩍 그림 그리는 거에 재미가 생겼는지 벽이며 부엌 싱크대며 화장실 거울이며 가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저기 그려놓고 씩 웃는데 혼내지도 못하겠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아, 집에다가 그림 그리는 시기가 있죠. 이게 정말 우리 집이 아니고 전세나 월세면 정말 골치가 아파집니다. 근데 또 알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혼도 못 내고 진짜. 토이의 스케치북, 김현식, 강인원, 권인아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전해드립니다.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 들으셨어요? 3541님, 우리 집엔 둥이라는 아기 강아지가 있었어요. 유기견이었던 아이를 데려와 예쁘게 키웠는데 오늘 우리 둥이를 떠나보내고 왔어요. 14살 아들과 친구처럼 지낸 터라 아들이 많이 슬퍼하네요. 우리 가족에게 선물처럼 와준 둥이야.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뛰어놀고 엄마 아빠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 고마웠어. 아이고, 우리 둥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군요. 그래도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들 잊지 못할 거고요. 특히 우리 14살 아들 정말 좋은 친구로 기억할 것 같아요. 8314님, 저희 집 마당에 이름 모를 새가 짝지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확 찍어서 알아보니까 맷비둘기라고 하네요. 저희 집 나무를 아지트로 정한 것 같은데 좋은 징조일까요? 오! 진짜 이 나무 위에 맷비둘기 한 쌍이 사이좋게

놀고 있네요. 보통 제비가 집을 지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듯이 맵비둘기는 저도 들어본 바는 없으나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7666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김동률이 부릅니다. 희망.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4736님 신청곡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많은 편이십니까? 혼자 가만히 멍하니 있을 때면 주로 어떤 걸 떠올리세요? 뇌과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내가 자주 하는 생각에 맞춰 바뀐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대요.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더 자주 떠올리게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좋다 좋다 하면 더 좋은 기분이 들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 더 예쁘게 보이고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의 나를 키우고 있을 거예요. 삶이라는 꽃밭에 여러분을 지금 무엇을 심어가는 중이실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데이브레이크의 좋다였습니다. 우리의 뇌는 말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에 맞춰서 바뀐다고 합니다. 그걸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왜 그런 잔소리들 많이 하죠? 좋은 생각을 좀 해. 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좀 바라보라고. 운동을 해서 몸에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도 좋게 둥글게 예쁘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뇌가 성장을 한대요. 우리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절대 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와 함께하는 두 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1부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꽤나 매력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에는 추억의 차트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번입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8: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7: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9: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의 주말 풍경 좀 한번 엿볼까요? 이 국한님 주셨습니다. 창원에서 주셨어요. 이번 누님 목소리를 4시부터 6시 잘 듣고 있습니다. 멋진 주말 되세요. 창원에서 국한이가 아주 짧고 굵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국한님도 멋진 주말,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427님이에요. 뽀니 누님, 여기는 충남 금산입니다. 홍삼 공장이에요. 공장 식구들하고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홍삼의 향과 뽀니 누님의 목소리 합이 아주 최고입니다. 이 홍삼 향이랑 제 목소리가 합이 이렇게 최고인지 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충남 금산에서 이렇게 또 기분 좋아지는 문자 주셨습니다. 7542님, 급 바다가 보고 싶어서 강원도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아, 이 또 금여행 맛이 있죠. 역시 바다는 동해 아니겠습니까? 바다 본 것만도 좋은데 물회까지 먹어서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하시면서 7542님 문자 주셨습니다. 메인으로 바다 보고 후식으로 물회 맛봐야죠. 엄청난 즐거움인데 그걸 오늘 즐기셨어요. 그리고 이영주님, 콩디, 저희 남편 김태호 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어우, 암요, 축하해 드려야죠. 2년 전 시어머님께 신장 공여 수술을 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회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호 씨, 건강이 최고인 거 알죠?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요. 하시면서 이영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김태호님 생일 맛이었습니다. 저 이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고요. 오늘 오랜만에 고등어 조림을 해 먹었습니다. 맵고 진한 국물이 고등어에 잘 배서요. 밥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콩디 목소리 들으며 기분 좋게 소화시키는 중이라고 아주 소확행을 보내주셨습니다. 2757님의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김은실님이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

이선홍님의 문자를 좀 전해보겠습니다. 8년간 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요. 이제 뭐 할까라는 고민 접어둔 채 라디오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콩디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 파이팅 중입니다.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선홍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충전을 하고 나면 모든 게 최상이라 여유 있게 더 잘 자신에게 맞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쉬어가는 타이밍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홍님 좋은 소식 있으시면 바로 또 라라랜드 앞으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눈이 간지럽고 자꾸 기침이 나서 집 청소를 싹 했습니다. 바닥을 닦아도 닦아도 노란 송아가루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불 빨고 매트리스를 돌돌이로 미는데 매트리스에서도 송아가루가 묻어나더라고요. 기관지 예민한 분들 청소 한번 싹 하시기 바랍니다. 장난 아니에요. 4813님이 보내주셨어요. 더우니까 또 창문을 시원시원하게 열어두면 이 송아가루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저녁에 소개팅 갑니다. 콩디. 작년까지만 해도 이상형이 확실했는데 올해부터는 사람 안 가리고 다 만나보겠다 했더니 소개팅이 꽤 들어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만나고 오겠습니다. 대전에서 콩디팬 승봉님이 지금 마흔이시네요. 우리 승봉님. 8096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 이왕 마음을 열고 이제 소개팅을 좀 잘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은 이상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또 이쁜 아름다운 반쪽 꼭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최선주님, 뽀녀니, 저는 지금 언니가 주신 커피 쿠폰으로 커피를 마시며

왔고요. 8240님이 신청하신 곡 쿨의 운명 준비했고 이어지는 곡은 9863님이 듣고 싶다 원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멍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청풀리로 저희 보는 건너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토요일 오후 어떤 노래가 떠오르세요?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여러분의 선곡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청플리. 오늘 청플리 첫 번째 주인공은 구혜원님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 클래식을 샘플링한 가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 의문이 들었는데 클래식 멜로디가 흐른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들은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고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시간 라라랜드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청플리에 신청을 해봅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한 신화의 T.O.P. 또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들리는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샘플링한 시아의 사랑의 인사. 우리 같이 노래에 빠져들어 보아요 콩디.

신화님의 청플리 노래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신화의 T.O.P,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그리고 시아의 사랑의 인사,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이 샘플링한 노래가 더 귀에 잘 들어오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익숙함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우리 구혜원님이 또 사연과 함께 노래 세 곡을 선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이번 플리의 주인공은 박재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남들 다 잠든 새벽 3시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하루를 시작하는 40대 애청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새벽에 하루가 시작되나 궁금하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배달해야 해서 일찍 움직여야만 합니다. 라라랜드가 방송되는 오후는 저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면서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라디오가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입니다. 제가 준비한 청플리는 고속도로 위에 보물상자 플리 되겠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졸음이 쏟아질 때 혹은 거래처 일로 마음이 답답할 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라라랜드에서 꼭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 미필.
3: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박재철님이 묶어주신 노래였습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시면 좀 액기스가 빠져있으면 아 그게 궁금하다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밝혀주셨어. 궁금해하실까봐. 유통업 하시는구나. 우리 박재철님. 남들 다 자는 시간대에 운전을 하고 어딘가로 장거리를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순간 잠이 올 수도 있고 쏟아질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재철님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구혜원님 그리고 박재철님에게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55님이 주신 문자예요. 인천에서 버스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시간입니다. 운행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첫 인사를 한번 드려봅니다. 또 설레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안전 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1665님. 그리고 오늘은 배달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말도 바쁘지만 마음은 해피한 날입니다. 평상시는 마트 매장 근무라 라디오를 들을 수 없거든요. 늘 다시 듣기 하는 게 서운했는데 본방을 듣고 있습니다. 콩디. 해피할 만하지요 하시면서 2309님 보내주셨어요. 늘 12시에 다시 듣기 들으시다가 본방 들으시고 이렇게 또 행복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09님의 문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수기님이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파파야의 사랑 만들기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희 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의 시작 주말의 명화. 아우 분위기 있는 이 연주곡 듣고 왔습니다. 모베라 블루스의 삽입곡, 브랜포드 마살리스 쿼텟의 멋진 연주였습니다. 이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죠. 영화 음악이나 TV 음악에도 이분의 힘이 들어간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이 브랜포드 마살리스와 그의 오래된 팀메이트로 구성된 4인조 앙상블이었습니다. 영화 이 모베라 블루스의 장면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요. 이 연주곡만큼은 추억 어딘가에 흐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모베라 블루스는 재능 있는 이 트럼펫 연주가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영화 전반에 이 재즈 음악이 흐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음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푹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 추억의 차트 속으로 시간여행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떠나볼 여행지는 1995년 5월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봉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차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토토보.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씩 추억 속의 차트를 열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도토본. 오늘 같이 여행해볼 차트의 연도는 1995년 5월이 되겠습니다. 95년도 5월 둘째 주 차트 챙겨왔어요. 4813님이에요. 토토본을 듣고 있으면 90년대 20대 시절 논산훈련소 가는 길에 듣던 노래들과 내무반에서 듣던 노래들이 자주 흘러나옵니다. 묘한 감정이 샘솟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걸요. 저도 그러하니까. 1976님, 1994년부터 96년은 나라에 충성하던 시절입니다. 아, 나라에 충성했어, 이때. 같은 부대에 있던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지냅니다. 토토본 듣고 있으니 그때 생각이 납니다. 비슷비슷한 사연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오늘도 커피가 걸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입니다. 1위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를 알려드리면 룰라입니다. 뭐 히트곡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1위 곡의 주인공이 바로 룰라라는 뜻입니다. 1위 곡의 글자 수는 이거 드려야 되나? 6글자 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완전 대힌트인데? 에휴, 드리죠. 힌트. 정말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싸바 싸바.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 곡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정답을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토보 오늘 12곡부터 확인해봐야죠. 라라라리라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는 너랑 헤어지고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남은 모든 꿈을 너에게 맡겨도 될까? 아, 아니대요.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이번 주 10위. 너도 알지. 나는 항상 네 옆에 있다는 걸 말이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 우리 같이 먼 길을 걸어가 보자. 장혜진의 내게로 이번 주 9위.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10위 그리고 9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스타트.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10위,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 9위, 장혜진의 4개로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들을 때마다 그리워지는 목소리입니다. 고 서지원 씨. 벌써 30주기라고 하네요. 노래가 오래도록 사랑받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이어서 8위 곡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번 주 8위가 없습니다. 아시죠? 노래 두 곡이 공동 7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7위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는 말이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좋더라. 나를 향한 네 마음을 담아서 내 이름을 크게 불러줘 볼래? 박지원의 느낌만으로 이번 주 7위. 나는 말이다. 지쳐 쓰러져도 좋다. 왜? 네가 일으켜 줄 테니까. 너만 있으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최용준의 갈채 이번 주 7위. 너 진짜 나 두고 떠나는 거야? 너 이렇게 가버리면 난 혼자가 되는 거잖아.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가는 널 보면서 나 울고 싶지 않다고. 신여범의 너의 곁에 있고 싶어 이번 주 6위. 아, 인생은 원래 고독한 거야. 그 고독이 나를 강하게 만들 거지. 잊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김원준의 세상은 나에게 이번 주 5위. 나란히 7위에 오른 노래 두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고!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토토본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열어보는 중인데 공동 7위였습니다. 참 반듯했어요. 외모도 반듯하고 성격도 참 반듯하고 우리 박지원의 느낌만으로 듣고 왔습니다. 보고 싶네요. 그리고 최용준의 갈채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뭐 지금도 라디오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노래들이죠. 그리고 이 최용준 씨가 부른 갈채는 KBS 드라마 갈채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1994년 5월 둘째 주 차트 1위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를 알려드리면 룰라가 되겠습니다. 룰라의 히트곡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오늘의 힌트를 뭐 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싸바 싸바 엔젤을 찾아 싸바가 되겠습니다. 1995년 5월 주최 주 차트 1위 곡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4위 곡 이어서 가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나는 말이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너는 꼭 지키고 말 거다. 너만큼은 나 절대 포기 안 한다.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이번 주 4위. 사랑은 말이다. 이거 재밌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하는 거다. 받으려고만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내 말 듣고 있지?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이번 주 3위. 그런 말이다. 4위고 그리고 3위고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큐.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여행 중이에요. 함께한 두 곡은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4위 곡이었었고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3위 곡이었습니다. 95년도 이 5월 차트에 또 아주 명곡들이 많네요. 이제 남은 곡은 단 두 곡입니다. 2위 소개해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너는 말이다. 내가 너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긴 할까? 내 눈물이 너를 지우기 전에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신승훈의 오랜 이별 뒤에 이번 주 2위. 나는 말이다. 너라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나 이제 조건 같은 거 안 따질게. 나만의 천사가 되어주겠니? 롤라의 날개 잃은 천사 이번 주 1위.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 2위 그리고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토토보 오늘 함께한 차트 1995년 5월 둘째 주 차트였습니다. 2위 곡은 신승훈의 오랜 이별뒤 아주 감미롭네요. 1위 곡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였습니다. 당시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1위 곡을 맞히신 분들 중에 제목을 맞히신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용님. 여기는 제주입니다. 콩디. 오일장 와서 대파 모종 사들고 집 가는 길입니다. 마당에 심어두면 무럭무럭 자라겠죠. 저희 집

마당은 꽃이 아니라 먹거리로 초록초록하답니다. 먹장 하우스로 놀러 오세요. 곰띠. 아, 가자, 가자. 이혜용님? 오, 가야겠습니다. 이 남친이 이 초록초록한 먹거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한번 쏘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이혜용님이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보내준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나 이이님, 오늘 점심에 칼국수를 드셨대요. 아, 맛있겠다. 칼국수 시키면 보리밥이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아, 거기 가셨군요. 다들 보리밥 먹고 배부르다고 칼국수를 남겨서 제가 다 먹었거든요. 아, 너무 과식을 한 것 같습니다. 배가 너무 빵빵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건너뛰어야겠습니다. 사마나 이이님 보내주셨어요. 또 이분은 남는 거, 남는 음식을 좀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고 오늘 저녁은 확실하게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번에 라라랜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의 부인이 어느 날 밤낮 일만 하는 남편에게 말했대요. 당신은 너무 일만 하니 걱정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일 하루는 어디 가서 좀 쉬고 오세요. 아내의 말에 에디슨은 난감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도 쉬고 싶긴 한데 어디를 가야 하지? 어디든지 당신이 제일 가고 싶은 곳, 가장 마음 편한 곳이요. 에디슨은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일 가고 싶은 곳, 가장 마음 편한 곳이 어딘지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음날 역시나 틀림없는 제 시간에 자기 연구실로 나갔다고 하네요. 일터가 가장 가고 싶은 곳, 가장 마음 편한 곳이라니. 그대는 어떠세요? 지금 어디에서 편하게 쉬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리치 보이스는 세상에 지칠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우리 각자의 방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In My Room, 리치 보이스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해드릴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저와 영화 속 세상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YO로 시작해서 79로 끝나는 그대, 봄이나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HU로 시작해서 25로 끝나는 그대, 선곡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또 좋은 선곡 이어집니다. 피터폴앤 마리의 Gone the Rainbow, 캥스턴 트리오예요. 500 miles.

피터 폴 앤 메리의 Gone the Rainbow, 킹스톤 트리오의 500 Miles 듣고 왔습니다. 애니아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뉴에이지 아티스트죠. 몽환적이고 맑은 사운드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가수입니다. Pops Today. 1961년 오늘은 애냐가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인 귀도어에서 태어난 날이에요. 이곳은 영어가 아닌 아일랜드 전통 언어인 게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애냐의 음악에는 신비롭고 켈틱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애냐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목소리를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까지 겹쳐 쌓아 올린 풍성한 화음인데요. 마치 거대한 합창단이 노래하는 듯한 신비로운 사운드를 혼자서 만들어내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게일어,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를 활용해서 음악의 깊이를 더하고 있어요. 특히 영화 만재의 제왕의 주제가인 May It Be를 부를 때는 엘프어를 삽입해 더욱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정식 라이브 콘서트를 거의 하지 않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애냐. 그녀의 노래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리누코 플로우하고요. 반지의 제왕의 주제가예요. May It Be. 이렇게 두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영어란 때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떤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시네마 스토리 시간입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오늘은 화제의 신작 두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0: 신작이라 어떤 영화 있을까요?
1: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상민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살목지입니다.
0: 벌써부터 소문났어요. 상당히 무섭다고 하던데.
1: 그렇죠.
0: 어떻게 무서운 얘기일까요?
1: 여기도 실제 장소가 존재하거든요.
0: 네.
1: 거기 그렇게 간다고들 하던데요.
0: 왜 가요? 왜?
1: 근데 일단 이 영화는 네. 로드뷰에 찍힌 정체불명의 이미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속에서 고개를 내민 듯한 모습의 이미지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해당 사진을 기재한 로드뷰 서비스 회사인 온로드 미디어의 비상이 걸립니다. 오늘 안으로 논란될 일이 없는 로드뷰를 다시 올려야 하는데요.
0: 네.
1: 담당 PD인 한수인, 김혜연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요. 한수인은 살목지에 다녀온 후 연락이 두절된 우교식 팀장을 대신해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SNS 미디어 대표

0: 송경태, 촬영팀이자 경태의 동생인 송경준, 그리고 온로드 미디어의 막내 PD이자 MG 커플인 장성빈, 문세정 이들이 함께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촬영 장비 문제로 뒤늦게 살목지에 온 온로드 미디어 PD이자 수인의 전 남자친구 기태가 합류합니다. 그런데 촬영이 다시 시작되자 행방이 묘연했던 선배 교식이 네.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잇따릅니다. 현장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은 채 혼란과 공포 속으로 빠져듭니다.
1: 그 영화의 제목 살목지는 실제 충남 예산에 위치한 저수지라고 들었는데 여기 물가에서 여성의 형체를 봤다는 이상한 경험담이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은 네. 거잖아요.
0: 실제로 이게 괴담이 먼저 존재했다고 해요. MBC 예능 심야 괴담회를 통해서 이 괴담이 소개가 되면서 실존 심령 스팟으로 각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포 체험 유튜버들의 성지순례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네. 하고요. 이상민 감독은 이러한 기존 괴담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덧입혔습니다. 살목지 중심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명 물귀신으로 불리는 수살귀, 물에서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1: 그렇죠.
0: 네. 이 귀신은 다른 사람을 유인해서 대신 죽게 만들어야 자신은 해방된다라는 그 속설이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살목지의 영화 살목지의 중심 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은 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살목지는 한국 정서에 익숙한 소원을 비는 돌탑, 액을 막기 위한 칼, 넋을 달래기 위한 밥 한 그릇, 이렇게 지켜주기 위한 상징을 뒤집어 엎습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형상이 자신의 모습인지, 나를 보는 다른 존재인지, 끝내 확신할 수 없듯이 말이죠. 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네. 그런 거죠. 네, 그 전복의 감각이 살목지에서 공포가 됩니다.
1: 이 영화만의 혹시 연출이나 공포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궁금해요.
0: 네. 이 영화를 보다가 다 못 보고 나왔다는 분들 꽤 많아요. 도대체 어떤 촬영 기법을 선보였길래 네. 그럴까 싶은데요. 연출을 맡은 이상민 감독은 학창시절부터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은 호러 단편들을 꾸준히 선보인 호러 마니아라고 해요. 그렇기에 공포의 감각을 누구보다도 밀어붙이는 그런 감독입니다. 네. 360도로 기록되는 로드뷰의 시점은 어디 하나 안전한 방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드뷰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다 볼 수가 보여요.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래도 어차피 한 곳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화면 어디에든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관객의 시선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나뭇가지의 미세한 흔들림. 화면 끝자락에 그림자 하나에도 긴장이 쌓입니다. 여기에 핸드헬드 촬영, 흔들리는 촬영 있죠? 그 촬영이 더해지면서 공간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각을 만듭니다. 이 영화는 특정 인물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 공간 자체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간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무슨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배우들은 수동적으로 그 공간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귀신을 믿지 않는 해군 출신 경준역의 오동민과 촬영 현장에 실제로 있을 것 같은 그 경태라는 인물을 맡은 김영성 배우는 살목지를 믿지 않았던 관객들까지 등떠밀며 그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김혜윤, 이종원, 김준환, 윤지찬, 장다 배우들 역시 각자의 몫을 해내며 마지막까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민 감독은 사람들이 왜 금기시되는 장소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은 살목지라는 공간으로 구체화됐고 한국적인 정서까지 더해지면서 긴장감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1: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네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 금기시되는 장소로 가는가. 공포영화 사실 음악이 특히나 중요할 텐데 네. 영화음악 어떤 곡 들어보죠?
0: 사실 공포 영화가 약간 반전 음악이 있을 때 더 무섭게 네. 느껴져요. 예를 들면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컨저링2의 삽입곡 그 Can't Help Falling in Love, 엘비스 프레슬리. 예, 정말 달콤한 노래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1: 네, 음악 듣고요. 다음 영화 가지고 오죠.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화제 신작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는요. 우리 영화 설목지였고요. 두 번째 작품은 어떤 거죠?
1: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입니다.
0: 원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가 다시 20년 만에 뭉쳤네요.
1: 네. 이게 20년 만에 속편이거든요. 전 세계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생 캐릭터로 돌아온 두 사람이 추억을 소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4월 29일 전 세계 최초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이게 한국에서 최초 개봉했거든요. 이 영화는 전설적인 패션 매거진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 메릴 스트립이 연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20년 만에 기획 에디터로 돌아온 앤디,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고 있죠. 이 앤디가 럭셔리 브랜드의 임원이 된 에밀리. 그때는 그 미란다의 비서였는데 그쵸. 너무 성공한 여성으로. 돌아와서 이게 약간 역전된 거죠, 관계가. 네, 이 에밀리아 제외하고 완전히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패션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모든 커리어를 거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0: 2006년에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이었잖아요. 네. 이 화려한 패션업계 치열한 이면 그리고 또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사회 초년생의 성장 서사를 아주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면서 국가를 넘어서 많은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1: 네. 로런 와이즈버거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은요.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앤디가 세계적인 패션 잡지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의 비서로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앤디는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언론사 지망생이었는데 혹독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완벽을 요구하는 상사와 일하면서 점점 변화하고 성공에 가까워지지만 그 과정에서 흐릿해져가는 원래 꿈, 자신의 가치와 삶의 균형 같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부터 화려한 의상과 스타일링, 패션업계의 비하인드를 엿볼 수 있는 설정으로 재미와 볼거리를 모두 선사하며 3억 2,600만 달러, 한화 약 4,816억 원의 흥행 수익을 거뒀고요. 그로부터 20년 만에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2. 미란다와 앤디는 물론이고 에밀리와 그 나이젤이라고 그 패션 디자이너 하나 있었죠. 그 나이젤 남자까지 전편에 등장했던 캐릭터들과 이를 연기한 배우들이 그대로 돌아왔고 이게 또 쉽지는 않죠. 2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또 감독도 같아요.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을 필두로 원년 제작진도 다시 의기투합했습니다. 전편이 치열한 패션 업계를 배경으로 사회 초년생 앤디의 성장기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20년 사이에 완전히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한층 확장된 서사를 선보입니다. 여기에 트렌드와 클래식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정교한 스타일링과 화려한 비주얼도 더하면서 시각적인 즐거움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미란다는 여전히 런웨이 편집장의 자리를 지키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지만 매거진의 광고주들이 모두 떠날 위기에 처하자 알고리즘을 탄 앤디의 영상을 우연히 보고 그녀를 기획 에디터로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외한 미란다와 앤디는 비서에서 럭셔리 브랜드 임원으로 성장한 에밀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어느덧 76세가 된 메릴 스트립은 나이든 여성의 취향과 관점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영화의 극중 설정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70세가 넘은 여성이 이런 보스 역할을 연기하는 건 다른 영화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여성을 대표해서 연기해서 기뻤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란다의 비서였지만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의 수장이 된 에밀리에게 이제는 광고를 부탁해야 하는 설정. 이게 좀 재밌죠. 과거의 상하관계가 무너지고 전문가 대 전문가로 마주하는 그 여성들의 새로운 역학관계가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이 에밀리 블런트, 에밀리 역의 에밀리 블런트가 네. 그때는 무명이었는데 지금은 스타가 됐거든요.
0: 20년 지났으니.
1: 네, 네. 그것도 참 재밌어요. 모두가 우리처럼 되길 원해 라고 속삭였던 미란다와 미란다의 독선에 당당히 맞섰던 앤디.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함께 시대를 버텨낼 파트너로 마주하게 됩니다.
0: 좀 패션을 다룬 영화니까 음악도 좀 스타일리시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오늘 영화 음악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네, 1편에서 참 찰떡 같은 음악이다 생각했는데
0: 알 것 같습니다.
1: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삽입곡 마돈나의 보그 들려드리겠습니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시네마 스토리 마칠게요. 오늘은 화제의 신작 두 편이었습니다. 우리 영화 살목지와 20년 만에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의 안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원의 삽입곡이었던 마돈나의 보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드록에서 파생된 파워 발라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한 사운드 속에서도 감성적인 멜로디가 살아있는 곡들이죠. UFO의 발라돈나, 워런트의 헤븐, 하트의 These Dreams.

UFO의 발라돈나, 오렌지의 Heaven, Heart의 These Dreams 듣고 왔습니다. 지금은 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죠. 하지만 곧 새벽이 오고요. 한 템포 느린 박자여도 좋을 일요일 하루가 펼쳐질 거예요.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요.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듯 마음이 가는 대로 느긋하게 일요일인 오늘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닐 다이아몬드와 비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0: 지도에 내가 머물었던 장소를 콕 찍어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고스란히 남겨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을, 어떤 사람은 미래의 포부를 제각각 남겨두었더라고요. 익명의 누군가가 남긴 추억의 지도.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에 한 줄의 기억을 남길 수 있다면 무엇을 적고 싶으세요?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hyun, I'm right here.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으로 부가킹즈와 윤도현의 여행길 듣고 오셨습니다. 기억의 지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순간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만든 지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신기해요. 이게 전 세계 다양한 장소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뒀더라고요. 기억의 지도라고 검색해보니까 이게 바로 나오진 않고 A Map of Us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찾아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혹시 이 주변에도 여의도에도 누군가가 글을 남겨둔 거 아니야? 하고 KBS를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꼭 멋진 PD가 돼서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싶어요. 예원. 이렇게. 아우. 예원님, 2026년 5월에 적어 두셨더라고요. 진짜 얼마 전에 적어 두신 것 같은데, 저희 제 후배가 꼭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이 기억의 지도 어떤 장소를 콕 집어서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 예원님이 적어두신 글을 보니까 KBS 신관에 적어두셨더라고요. 저는 KBS 본관. 저희 라디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KBS 본관에다가 한번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진짜 진짜 딱 남겨두고요. 상쾌한 아침 짱! 상쾌한 아침 청취율 1위! 이렇게 남기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소에 남기고 싶으실지 궁금해요. 근데 한 개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KBS 본관에다가도 남기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다가도 남기고 될 수 있으면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도 여행 갔을 때 남기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함께 남겨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1: 카페페 주문.
1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페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카더가든 그대 작은 세상이 되어 띄워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윤승택님께서요. 오! 허디 목소리 좋은데요? 이거 들으려고 5시 알람 맞춰놨어요. 축구 보려고 4시에만 알람 맞췄었는데 이젠 상하 들으려고 5시 알람 맞추고 허디 목소리 들으러 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애칭을 통일하기로 했어요. 저는 햄스터 DJ.

목소리 DJ 햄디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승택님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제가 라디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진짜 5시에 알람 맞춰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장 열렬한 청취자는 저희 엄마요. 아니 엄마가 엄마가요 여러분 5시 되면 눈이 딱 떠진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제 너무 가까운 사람들은 또 안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워요. 엄마가 듣고 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그래도 아나운서인데 너 그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막 이렇게도 하시고 좀 조신하게 해 이런 말 하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상하 가족들한테 솔직한 제 모습 다 보여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이런 잔소리 듣기 싫 타고요.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미안해. 아무튼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상하 가족분들 제 주변 분들 네, 감사합니다. 김현미님께서 59일 된 아기가 아이고 매번 3시 40분에 깨다 보니 너무 졸려서 듣기 시작한 라디오예요. 3주 넘게 새벽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제 잠 좀 쫓아주세요. 허유원님 늘 응원합니다. 하트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대요. 제가 또 동기 우리 출연하는 박철규 아나운서도 이제 막 아기 아빠가 되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기들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애들은 왜 잠을 못 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화 기능과 되게 너무 몸이 작다 보니까 빨리 소화도 되고 밥을 또 먹여줘야 되고 아니면은 잠투정을 하기도 하고 이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뭐 아내랑 남편이랑 분담을 해서 아기를 본다고 해서 아 진짜 너무 놀랐어요. 우리 현미님 이거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새벽라 진짜 새벽에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제가 더 열심히 우리 현미님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듣고 계시는 아마 우리 아기 부부님들 부모님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님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진짜 커피라도 드시면서 잠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산책, 이하이 원슈타인, 머리, 어깨, 무릎, 팔.

어제 이어 오늘도 플리마켓 복습 시간 가져볼게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0위는요 세븐틴의 예쁘다입니다.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으로 세븐틴의 우지씨가 직접 만든 노래죠. 청량한 세븐틴의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상하가족분들 예쁘다. 세븐틴.

컴백만 했다면 음원 차트 줄 세우기를 하는 천재 만재 국민 남매 악뮤의 리바이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리바이.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3위는요 정은지의 하늘 바라기인데요. 에이핑크의 메인보컬 은지씨가 첫 솔로 데뷔곡으로 발표했던 노래입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정은지 하늘 바라기.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른 애가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위를 차지했어요. 설명이 더 필요 없죠. 글로벌 스타의 노래 들어볼까요?

0: 용서해줄게.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강정림님께서요. 유원님, 장바구니에 넣었던 가디건 결국 취소했어요. 날씨가 훅 더워져서 안 입어질 것 같아서 다시 여름옷 폭풍 검색합니다. 이러다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지만요. 맞아요. 날이 갑자기 엄청 더워졌죠. 기온이 갑자기 크게 올랐는데 정림님, 근데요, 가디건은요 여름에 되게 활용도 높잖아요. 왜냐면 여름에 에어컨 트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얇게 입어도 가디건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엄청 두꺼운 가디건이 아니라면 취소하지 않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 진짜 저는 벌써부터 에어컨 많이 틀어놓은 데 가면 좀 춥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뭔가 에어컨 바람 이렇게 쌩쌩 부는 데 있다가 밖에 나오면 또 더워지고 할 때 가장 좋은, 활용하기 좋은 옷이 가디건인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진짜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우리 정림님 말씀처럼 갑자기 여름도 확 지나가는 게 아닐까 좀 아쉽기도 하네요. 7917님께서는요. 유언 아나운서, 눈 뜨면 바로 일어난다는 얘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성공하실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상쾌한 아침 듣기 위해서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앞으로 일찍 일어나면 유언 아나운서 덕분입니다. 크크크. 그쵸. 아, 제가 몇 안 되는 대단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몇 개 없거든요, 진짜. 근데 벌떡 잘 일어나요. 근데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일찍 만약에 좀 일어나면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도 뭐 휴대폰도 좀 보다가 운동도 좀 스트레칭도 하다가 우아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벌떡 일어난다는 거는 항상 급하게 준비 시간에 밖에 일어난다는 점. 근데 빨리빨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7917님도 과연 더 일찍 일어나셔서 5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을지 제가 확인할 거예요.

한해 문세윤 추의 비행기 듣고 오셨습니다. 9325님께서요. 허윤 아나운서님 상하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 울진군에 살아요. 그래서 유원 아나운서님을 대구 KBS에서부터 봐왔답니다. 왠지 곧 KBS 서울 본국으로 가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상하 가족들이 응원할 테니 새벽 시간 잘 부탁드려요. 너무 든든해요. 맞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대구에서 지역 근무를 했었거든요. 저희 아나운서들이 입사를 하면 무조건 순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는 대구가 당첨됐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면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그때 진짜 못했거든요. 그 못했던 시절, 아 물론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꼬꼬마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를 봐주셨던 분들은 마음이 되게 넓은 분들이셔가지고요. 제가 너무너무 든든하고 감사하고 제 2의 고향이거든요. 대구가요.

3577님께서도요. 대구에서 청취했었는데 여기서 또 만나네요. 응원할게요. 롱런 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구 너무너무 좋아요. 그 제가 그 어머니께서 경북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네, 거기 어느 정도 네, 그게 있다는 점.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하잖아요. 나름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경서의 나의 X에게.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걸? 할인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4: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5: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4: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사연들 남겨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1부 끝곡으로요, 오혁의 소녀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건데.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가져볼게요. 이번에는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 다시 복습해볼까요?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곡으로 함께 할게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어보시고 영어 가사 예상해 보세요.

번째,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네, 아주 귀엽게도 느껴지는 미션 문장들이었습니다. 영국 출신 아티스트 리터니의 2018년 발매곡 My Dude라는 곡입니다. 일단 Dude, D-U-D-E라는 철자인데요. 녀석, 친구 정도로 쓰입니다. 참고로 먼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Oh, there's a rumor that you got. 소문이 있대요. A new girl. 새로운 여자친구. 그 다음, And I don't come close. 이 부분까지 먼저 통째로 살펴보겠습니다. There's a rumor that you got a new girl 이라고 했으니까 너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There's a rumor that you got a new girl. 완벽한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And I don't come close. 이게 들렸어요. I don't come close 라고 하면 나는 비교도 안 돼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의 그 don't come close 라는 게 근접하지 못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교도 안 돼. 나는 그녀와는 비교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자,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겠죠.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너희 집에서 모퉁이만 돌면 그곳에 살아 라는 뜻이니까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가까운 데 살아 라는 뜻이죠. And she drives her dad's car. 그녀의 아빠의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지. 예,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감탄이 섞인 문장 찾아보세요.

Oh, look at her. Isn't she cool? 아주 순순히 인정을 하고 있어요. Oh, look at her. 그녀를 봐봐. Isn't she cool? 그녀가 멋지지 않아? 라고 합니다. Some would say a match for you. 자, 이 문장이 원래는

Some would say that she is a match for you. 이거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가 너랑 잘 어울린다고 말하겠지 라는 문장입니다. Some would say a match for you. 이 가사였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너랑 잘 어울린다고 하겠지. Oh,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이 부분 들으셨나요?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미션 문장을 찾아야 됐잖아요. 자, 그래서 입장에 해당하는 단어로 우리가 빈번히 들을 수 있는 게 shoes 이거잖아요. 그래서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그녀의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했어요. Don't you know that? That 이하에 대해서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구에서 I really like you 라는 가사를 잘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세요. 아호.

과연 잘 찾아내셨겠죠? 자, I hope you don't think I'm being cruel. 이 가사부터 해석을 해보면 I hope you don't think I'm being cruel. 내가 너무 cruel, 잔인한이라는 단어잖아요. 내가 너무 잔인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말입니다. Only I'm a better match for you. 오,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Only I'm a better match for you. 오직 나만이 너에게 더 잘 어울리거든 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라는 미션 문장 부분만 쏙 빼내서 연습을 해본다면 I'm a better match for you 이거예요. I'm a better match for you. I'm a better match for you. 자신감 있게 외치셔야 되는 부분이죠. Oh, what I'd give to be in her shoes.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특히 what I'd give 이 부분을 직역을 해본다면 내가 뭘 주겠냐 이거겠죠? 예, 근데 간절함을 더해서 내가 뭐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감탄문처럼 사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의 shoes라고 했죠? 입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본다면 What I'd give to see her again 해석되시죠? 내가 그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What I'd give to see her again. 네, 또 다른 예문도 말씀을 드렸어요. Don't you know that? That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짝사랑하고 있는 상대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걸 보면서 얼마나 애 같을까요?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가사였습니다. 이제 전곡 들어볼게요. 리타니의 My Dude.

0: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그녀는 너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아.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생생하게 가사 내용 기억나시죠?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이거였고, She lives just around the corner from you. 이것도 또한 가능할 거예요. She lives just around the corner from you. 가까이에 산다 라는 또 다른 문장입니다.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문장 생각나시나요?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이거였어요.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I wish I were in her shoes. 이 말과도 같겠죠? What I'd give to be her. 이렇게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구조를 응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I'd give to be her. 간단하죠? 이제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라는 문장 뭐였죠? I'm a better match for you. 맞아요. I'm a better match for you 라는 문장입니다. I'd suit you better. 이 문장도 좋을 것 같고 I think I'm a better fit for you. 이 문장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She lives a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She lives round the corner from your place. 두 번째, 그녀 입장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을까?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What a gift to be in her shoes.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더 잘 어울려. I'm a better match for you. I'm a better match for you. I'm a better match for you. 네, 자신 있게 연습해 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복습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요. 새로운 코너 사운드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0: 아워즈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아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 코너는요,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의 인물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컴백했다, 저희에게 제보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사운드 브리핑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요, 요즘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 이 작품이 주말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면서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요.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아이유, 변우석, 노상현, 공승현 씨가 출연해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글로벌 OTT, 일본, 대만, 브라질 등 15개국에서 시청순위 1위를 기록했대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운드 브리핑으로요, 21세기 대군 부인의 OST 두 곡 듣고 올게요. 라이즈의 Behind the Shine, 그리고 비비의 My Pace.

하드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요. 에스파의 컴백 소식 전해드릴게요. 에스파가 정규 2집을 발매하기 전에 선공개로 타이틀곡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제목이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WDA, Whole Different Animal의 약자라고 해요. 차원이 완전 다른 존재를 뜻하는데요. WDA는 에스파 특유의 쇠맛 보컬에 스페셜 아티스트의 피처링이 더해졌는데요. 바로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 씨가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에스파의

정규 2집은요 5월 29일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에스파 팬분들은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두 번째 사운드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신곡 WDA 그리고 지드래곤의 파워까지 듣고 올게요. I gotta do it with me now. Don't worry about what else is going on. It is what it is, they be like, oh she's a hold you for an animal. Got the beast on leash to the net, nun tease, she's a hold you for an animal. Body on the hit, to took it jumping on, but the white trying to glitch. Critical's got me. Hold you for an animal. She a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Whole different animal.

the power, power, purple lighter. 에스파의 WDA에 이어서 지드래곤의 파워 듣고 오셨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080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눈 뜨고 부엌으로 나오니까 강아지가 사료 그릇 앞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 챙겨주고 저는 토스트 한 입 물고 급하게 셔츠 다림질하는 중입니다. 배고팠나 보다. 근데 저는 고양이를 키워가지고요. 강아지들의 라이프 패턴, 생활 방식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빨리 밥을 먹어요? 저희 고양이는 자율 배식을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고양이한테 그 아침 뭔가 간식은 아닌데 건강에 좋은 그런 거를 주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그걸 보채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한 5시 좀 넘어서부터 엄청 야옹야옹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야옹거리더라고요. 근데 0806님의 강아지는 너무너무 얌전하고 또 귀엽게 이렇게 사료 그릇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귀엽네요. 아우 귀여워. 어떤 강아지예요? 이런 문자 보내실 때는 사진도 보내주시라고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콧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나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행여 손녀가 다칠까 걱정돼 자전거 근처엔 얼씬도 못 타겠으니까. 그때는 자전거가 없어도 이것저것 탈 수 있는 노래가 많았기에 딱히 아쉽지도 않았다. 그러다 어느덧 35, 이상하게 문득 자전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길로 동네 상점을 찾아가서 하늘색 예쁜 자전거를 하나 구입했다. 자전거를 타고 씽씽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같지 않았다. 휘청휘청 무게중심조차 잡지 못해서 수도 없이 꽈당 넘어져야 했으니까 무릎도 팔꿈치도 온몸이 멍투성이가 돼서 애구구 소리가 절로 나왔다. 다 큰 어른이 자전거 하나에 낑낑대는 게 솔직히 조금, 아니 아주 많이 자존심 상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바퀴를 구르는 순간이 1초, 2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다. 오늘도 부끄러움은 꾹 참고 열심히 배워봐야지.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 듣고 오셨고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 6458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자전거, 아 저도 자전거 되게 늦게 배웠어요. 20대 후반에 배웠고요. 사실 아직도 그 한강같이 이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면은 못 타요. 잘. 근데 이렇게 다치면서라도 배우는 거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6458님이요. 왜냐면 자전거가요, 어렸을 때 배워두면은 괜찮은데 성인이 되어서 좀 몸이 굳은 상태에서 배우려고 하면 진짜 공포스럽거든요. 이거 저도 되게 많이 넘어져봤거든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왜 그냥 일반 인도나 그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못 타게 됐냐면, 한강에서 이제 잘 타니까, 그 자전거 전용 그 거기에선 잘 타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고 시내로 나온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컨트롤을 잘 못 해가지고 어떤 상점으로 돌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아무런 뭐가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핸들을 꽉 꺾어서 대신에 제가 많이 다쳤었거든요, 그때. 넘어지면서. 그래서 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고 저는 사실 그때 좀 포기를 했어요. 아 그냥 넓은 데서만 타자, 이거는 아니다, 그냥 걸어다니거나 뭐 지하철 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나오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6458님께서는 또 이렇게 넘어지고 다쳐도 다시 한번 더 도전하신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마스터 할 때까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자전거 타시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 잔 사드세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들의 주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UN의 평생, 그리고 샵의 스위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재미나이와 서리가 함께 부른 UFO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상황은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여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막히지 않고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잠시 후 7시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구간은 한남 나들목에서 신타지 나들목 사이고요. 밤 9시까지 계속되니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는 오전 10시를 전후로 서서히 시작되겠는데요. 최대 정체 시간은 오후 5시 무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소통도 원활합니다. 다만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 안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차로 잘 피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대구는 33도,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일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만남으로 가득했던 그런 날들. 우리 이제 지금은 같이 노래 불러요. 그렇게 그리던 당신과 만난 이날을. 잊어도 되는, 지워도 되는 추억일랑 생각지 말아요. 당신과 만난 이날이 행복함으로. 흘러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대도 얼굴 맞댄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죽어서도 행복한 비둘기처럼 그냥 지금 이대로 멈춰서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중에서. 5월 17일 일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만난 아침,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에 우아조 그리고 저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음악 들으면서 하루 시작해요. 일요일 1부 우리의 영화에서 영화의 한 장면 들려드립니다. 어떤 영화인지 잠시 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2부 우아한 알고리즘에서는 키워드 하나로 이렇게 저렇게 엮은 음악들 감상할게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를 꿈꾸는 앤디는 유명 패션 잡지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의 비서로 취업을 한다. 패션에 관심도 흥미도 없던 앤디.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겠다며 딱 1년만 버티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도 탐탁지 않아 하고 본인도 이력서 한 줄을 위한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네모칸 미란다의 비서로 적응을 잘 하는 듯 보인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는 미란다가 요청한 일을 해내지 못해 미란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상처를 받는다. 울컥한 채 런웨이의 2인자이자 다정한 나이젤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는 앤디. 미란다는 날 싫어해요. 내가 잘하면 당연시하고 고맙다고도 안 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정말 악독해진다고요.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싶어요. 울먹이는 앤디를 지그시 바라보던 나이젤. 조용조용 할 말을 한다. 그만둬. 새 비서는 5분이면 구할 수 있어. 앤디, 솔직해지자. 넌 노력하지 않잖아. 이건 그저 그런 잡지가 아니야. 빛나는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볼까? 로드 아일랜드에서 6명의 형제들과 자란 꼬마가 축구 연습하러 가는 척 하면서 사실은 바느질 수업을 듣고 밤에 손전등 아래에서 읽던 잡지야. 얼마나 많은 전설들이 여기를 거쳤는데. 그런데 넌 관심도 없잖아. 모두가 죽기 살기로 여기 오고 싶어해. 하지만 넌

하지 못해 일하고 있지. 그러면서 왜 미란다가 널 예뻐하지 않는지 궁금해? 꿈 깨, 스위트하트. 나이젤의 말에 민망한 표정을 짓는 앤디. 곧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는 듯 눈동자를 빛내며 런웨이의 진짜 일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였어요.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은 모두 영화 속에서 흐른 곡들인데요. 먼저 케이티 턴스터의 Suddenly I See. 영화의 오프닝에서 앤디가 뉴욕의 분주한 거리로 나서며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패셔니스타들이 단장을 하는 모습과 대비될 때 흐르던 곡이죠. 굉장히 인상적인 오프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오프닝으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마돈나의 Vogue인데요. 오늘의 장면 이후 앤디가 나이젤의 도움을 받아 촌스러운 옷을 벗었다.

던지고 완벽한 패션 피플로 거듭나며 점차 화려하게 변신하는데요. 그 모습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른 곡은 U2의 City of Blinding Lights. 앤디가 마침내 미란다의 인정을 받아 파리에 입성했을 때 반짝이는 파리의 여경과 함께 흘러나와서 앤디의 설렘을 느끼게 해주었던 곡이죠. 얼마 전 20년 만에 속편이 개봉돼서 목요일의 명코너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2006년 개봉한 이 영화는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이 연출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 메릴 스트립과 당시 라이징 스타였던 앤 해서웨이의 팽팽한 연기 대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패션계를 다룬 화려한 영화를 넘어서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고뇌와 성장을 현실적으로 그려내 지금까지도 많은 직장인의 인생 영화로 꼽히곤 하죠. 그때는 그 험난한 패션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앤디에게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악독하게 보였던 미란다가 얼마나 이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리고 다정하고 의리 있는 나이젤은 얼마나 좋은 상사인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보니 새삼 더 느끼게 됐달까요? 이렇게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는 상사라뇨. 꿈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걸 앤디는 높아지는 하이힐만큼이나 아주 고통스럽지만 눈부시게 배워나갑니다. 이제 저는 앤디의 나이를 훌쩍 넘고 신인의 패기를 가질 나이도 지나갔지만 인생에서 배움은 속도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20년 전에 나이젤의 조언이 지금의 저에게도 울림을 주네요. 하루하루 각자의 일상을 꾸려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인생의 런웨이에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아, 저 2는 언제 보죠? 우리의 영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솔리드의 천생연분 111호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김승현님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얼마 전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하고 이직 준비 중입니다. 옆에 와이프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연민아 고마워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새로운 곳, 마음에 드는 곳으로 이직 잘 하시길 저도 응원드립니다. 김아현님, 5월은 5월이네요. 주택 담 너머 알록달록 장미꽃이 많이 보여요. 예뻐서 자주 보게 돼요. 5월은 장미의 달, 장미의 계절 이런 말이 왜 있겠습니까? 아, 예쁜 장미들 눈에 가득 가득 담으시길요. 백용기님,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 운동이 재미가 없어요. 아유,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저야 여러 번 고백해드린 것 같지만 운동을 잘 안 해서 운동 자체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몸에 좋은 약이니 평생 먹어라 해도 입에 써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평생 먹겠습니까? 너무 쓰면 그렇게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탕 같은 게 끝에 있잖아요. 백용기님에게 사탕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야 할 텐데요. 4719님, 동생들과 저녁 먹고 카페 가서 한참 얘기하면서 추억 소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테이프가 있었는데 남동생 둘이 거기에 녹음 기능을 연습했대요. 이거 두 개 누르면 되는 거지? 지금 되는 건가? 이렇게 녹음해서 저한테 맞았다는데 전 기억이 없어요. 야, 역시 맞은 사람만 기억하는 건가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추억이 됐네요. 그 테이프에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노래들이 있었을까요? 정월수님 신청곡 함께 듣죠. RF의 이별공식 그리고 정재욱의 Season in the Sun.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세요. 7237님, 친구 딸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 지금까지 40년 지기 친구인데 결혼 전부터 알던 우리의 아이들이 벌써 결혼을 하는구나. 나이 든 실감이 났어요. 친구는 전날 실컷 울었다며 담담했는데 저 포함 친구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왜 눈물이 날까요? 미경아, 딸 결혼 축하해. 그리고 우리 건강하자.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결혼식 가서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보이는 건 그 예쁘고 화려한 결혼식인데 뭐랄까 약간 인생의 파노라마가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2190님도 친구가 딸이 결혼해서 얼마 전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동창 40년 지기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환하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손녀 안고 있는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잘 웃지 않았던 그 친구 손녀 덕에 매일매일 웃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현주의 손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다오 하고 역시 마음을 전하셨네요. 아, 올해 함께 하신 인연들과 삶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아우 막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신영숙님 신청곡 함께 듣죠. 스카이의 영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7: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부 끝곡으로 장혜진의 내게로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선 에어컨을 켜더라도 차내 환기 자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교통상황은 여전히 여유롭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는 주말 버스 전용차로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잘 지켜주셔야겠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자유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에는 작업이 시작된 곳이 많아졌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국민대 램프를 지나서고요.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홍제 램프와 홍은 램프 사이입니다. 역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변문도 일산 쪽으로는 4차로에서 녹지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반포대교 부근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꽃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6: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7: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8: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9: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시작했고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함께 들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5월 셋째 월요일인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우리는 또 다른 의미들 짚어보면서 음악 들어보기로 하죠. 오늘의 키워드 성년의 날이고요. 처음으로 들을 곡들은요. 성년의 날에 세 가지 선물을 받는 풍습이랄까요? 그런 게 있죠. 장미, 향수, 그리고 키스. 요 키워드들이 들어가는 곡들 골랐습니다. 향수가 들어가는 노래, 틴탑의 향수 뿌리지 마. 그리고 장미와 키스가 들어가는 노래, 씰의 Kiss from a Rose 들을게요.

틴탑에 향수 뿌리지 마. 씰의 Kiss from a Rose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성년의 날이에요. 민법상 성년 기준인 만 19세. 그러니까 올해는 2007년생이 성년이 되는 건데요. 우아조의 2007년생 청취자분들, 조카분들 축하하고요. 축하곡으로 2007년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이돌 그룹 투어스의 멤버 경민 씨가 2007년생이더라고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요. 역시 요즘 인기 많은 아이돌 아일릿의 원희 씨도 2007년생. 그래서 아일릿의 마그네틱 듣겠습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일릿의 마그네틱.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그리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데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해서 화제였던 데드풀 시리즈에서 한 곡 골랐어요. 이 시리즈는 기존의 유명한 팝송들을 재치있게 사용한 점도 매력의 하나로 손꼽히더라고요. 여러 노래 중에 OM의 곡 준비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OM의 Careless Whisper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우아한 알고리즘 마칠게요.

3호선 버터플라이의 꿈꾸는 나비 6171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5814님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 잘 듣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 아빠 애청자입니다. 두리가 리트리버 이름이 두린가 보아요. 두리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해서 병원을 3번 갔는데 차도가 없어 큰 병원 갔거든요.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피검사, 심장검사, 엑스레이 다 정상이래요. 감기약이 세서 애가 기운이 없던 거라고 약도 새로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산책도 하고요. 건강하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같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아, 산책하면서 같이 찍으신 건가 봐요. 근데 일몰인지 일출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바닷가 배경으로 그 리트리버 웃는 얼굴 여러분 아시죠? 예쁘게 순둥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도리야 건강하게 지내. 1201님 신청곡 함께 들어요.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노을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범수의 끝사랑이었습니다. 이영선님이 머리를 하고 싶은데 그냥 단발로 자르고도 싶고 변화도 주고 싶고 경아님은 무언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뭘 하세요 하셨는데요. 요즘 날씨도 화창하게 변하고 특히 이 뭐 여자들의 한해에서만 이겠습니까만 머리도 좀 새로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계절이기는 하죠. 저는 그런데 사실 외모 변화보다 저는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집을 청소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새로 싹해서 제 눈에 보이는 것들. 왜냐하면 변화를 제가 주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때만 보고 나중에 저를 가장 많이 보는 건 남들이 저를 많이 보니까 그거보다는 제 눈에 보이는 거를 변화를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최유리님 신청곡 함께 들을까요?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처음엔 사랑이란 게.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소래터널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9 구급차도 여러 대 도착해 있는데요. 1차로와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파는 송내 부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정체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안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잠시 후 9시부터입니다. 오전국로가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연등 행사 때문인데요.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1가 구간입니다.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니까 다른 길을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는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노량진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역시 작업 때문이고요. 군자교 부근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수집하는 게 취미인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릴 땐 우표나 기념주화 수집하는 친구도 많았고요. 산에만 갔다 하면 돌을 들고 와서 수석이라고 모으는 분도 있었고, 요즘도 이쁜 펜을 수집하거나 피규어 모으는 분들도 많아요. 뭘 수집하려고 하면 일단 돈이 드는 게 문제인데 말이죠. 요즘엔 돈 들이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봄을 수집하는 거죠. 봄. 싱그러운 공기를 마음에 모으고, 반짝반짝 빛나는 햇살도 모으고, 놀러 나온 사람들의 미소도 차곡차곡 모으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시작해볼까요?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